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물 주고 사랑으로 하루에 세 번 주고 아까 줬는데 또 주고 그런데 잎은 시들시들 그러니까 물 또 주고 그렇게 식물을 잘 보내드리고 나서 알게 되죠.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었던 거란 걸 말입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잊은 듯이 둬라.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만지고 매일 자리 옮기면 안 된대요. 물 주고 나면 한참을 그냥 두는 것, 시간을 주는 것, 그 기다림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잘 있는지 묻고, 답장 안 오면 불안하고, 자꾸 의미를 캐묻고. 그런데요, 과한 관심은 오히려 상대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것이지 옆에서 계속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러시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시간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여러분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자나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적당한 여유,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9250님 하창수 1670 6489 1등은 예쁜 언니 7095 우리들의 혜영, 우혜영, 이혜선, 남병수, 김경미, 승기승기, 증승기 그리고 김의 이혜리, 김현미, 김미영, 최예투투원, 이성훈, 유병정, 김은혜, 로이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석 check to the check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자, 오늘 출석 체크 이벤트 들어갑니다. 자, 오늘 26번, 46번, 66번, 다음 몇 번요? 아니에요. 예, 100번입니다. 예. 조금 꺾는 맛도 있어야지. 자, 26번, 46번, 66번, 100번 입장하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본 라디오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0: 특별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 자, 오늘도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아주 그득그득 채워주신 이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운동 마마클럽. 부산의 작은 골방에서 8명의 어머니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불길이 이제 뭐 벌써 전국 40여 개가 넘는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그 귀한 흐름이 드디어 밀양에도 이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뿜뿜 라디오에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을 앞두고 직접 이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다섯 분의 기도의 어머니들을 모셨습니다. 자, 밀양 땅을 향한 우리 어머니들의 뜨거운 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껏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예, 지금 막 부들부들 하고 계신데 생방송을 하실 줄도 몰랐대요. 예, 지금 분명 말씀드렸는데. 자, 이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아유, 좋습니다. 예, 긴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몇 분은 박수 치고 몇 분은 안 치고 그러시고.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예, 예.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마클럽 대표 팀장을 맡고 있는 강명희 사모입니다.
0: 우리 강명희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3: 네, 저는 중보기도와 총무팀장을 맡고 있는 권인혜 사모입니다.
0: 권인혜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4: 저는 찬양과 감사를 맡고 있는 송경자 권사입니다.
0: 아, 감사를 맡고 계시는.
4: 감사. 아, 아니 뭐지, 회개.
0: 아, 그 감사. 아, 저는 감사. 저는 땡큐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역시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감사를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예, 그 진짜 감사였네요. 예, 우리 송경자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5: 네, 저는 서기와 음향을 맡고 있는 박순선 사모입니다.
0: 박순선 사모님 잘 오셨고요.
6: 네, 저는 밀양 마마클럽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미 사모입니다.
0: 김동미 사모님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예. 아니, 인사를 했더니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밀양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5: 한 시간 정도.
0: 예, 갑자기 또 수줍게 또 한 시간 정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반겨주고 계세요. 우리 밀양의 어머니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생생한 뿜뿜 인터뷰 기대가 많이 됩니다라고 밀양 마마클럽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들 사랑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심어두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지인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마클럽이 어떤 단체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처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명칭의 의미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생기는 자발적, 독립적, 중립적인 어머니들의 연합기도운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도시를 이루는 도시연합기도운동입니다.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전 45개 지역에서 마마클럽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 부흥을 위해서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십자가 군대입니다.
0: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체적으로 박수도 치시고 잘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많이 쳐주세요. 예, 우리 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개 지역으로 지금 예, 확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마마클럽이 부산에서 8명의 어머니들이 골방에서 이제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45개 지역이 넘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2: 네,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2: 마마클럽 대표이신 초금엽 권사님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세 사람이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지역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 그 정신으로 달려오셨고 이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45개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들이 마마클럽 기도위에 동참하여 이 대한민국을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0: 다들 멘트를 써오셨죠? 예. 너무 멋진, 아, 제가 지금 멘트마다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와. 근데 그 말이, 그 표현이 너무 와닿네요. 죽기를 각오하고 네. 기도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 하면 끝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그죠? 예.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기에, 이 땅에 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그 흐름이 이제 기도의 흐름이 밀양에도 닿았습니다. 이제 밀양에 마마클럽을 세워야겠다라고 결단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계기였을까요?
1: 뭐 사실 우리 밀양에 사시는 성도님들 한 네 분이 매월 우리 창원 마마클럽에 오랜 세월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에도 이렇게 마마클럽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원 마마클럽도 같이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창원 마마클럽 우리 대표 팀장님이신 이세순 권사님께서 밀양에 혹시 기도회 하는 데가 있나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마침 우리 밀양의 초교파 3호 기도회가 사실은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3호 기도의 이름이 큰불 기도회인데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열렸어요. 근데 마침 우리가 마마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게 연결되어서 제가 이제 큰불 기도회 이제 4대예요. 30년의 세월을 하다 보니까 4대 이제 기도 인도를 맡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사모님 한 분하고 그러면 창원 마마 클럽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첫날에 성령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막 눈물이 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12월 달에 참여했는데 바로 1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전국 스텝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 급하게 우리 사모님들 가셔가지고 근데 그때 25년 마마클럽 표가 뭐냐면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창원 마마클럽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왕관하고 포스트 가신 면류관이 포스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살이 너무 감동. 이거 하나님 분명히 부르십니다. 이거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확정이다. 그게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포스트에 그대로 있지 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와가지고 첫 수요일 날 우리 사모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0: 사모님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정이잖아.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25년 2월 5일 우리 미량 마중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어,
0: 그래 첫 수요일을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야. 그렇게 해가지고 1년 5개월이 되어서 우리가 발대식을 이렇게
1: 그렇군요.
0: 하게 되었습니다.
1: 1년 하나님. 5개월 동안의 어떤 그 준비 과정과 준비, 예, 또 하나님의 확증 이런 것들이 예. 있었군요. 예. 아 이게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소름이 돈.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렇게 일하심은 참 이렇게 치밀하고 네. 예, 아주 소름이 돋는 네. 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밀양이 어떤 도시인지 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밀양은 어떤 도시인지 누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밀양은 인구 10만 안팎의 작은 도시로 시청이 있는 중심지와 농촌과 산촌이 동서남북으로 넓게 펼쳐진 농촌형 소도시입니다. 영적으로는 밀양 전체 인구의 37%가 불교로 표충사, 만우사 등 유명한 절과 암자 등이 150여 개나 있고 불교와 유교가 역사와 전통을 깊게 뿌리내린 영적인 어둠의 땅입니다. 또 매년 5월에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라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아랑낭자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사명대사와 김종직의 불교, 유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가 반복되고 있어서 네. 복음과는 반대되는 영적 흐름이 도시 전체에 서며 있는 영적인 개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밀양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이해를 한번 하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밀양 마마 클럽이 그렇다면 특별히 좀 이렇게 붙들고 좀 기도하고 있는 밀양 지역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네, 밀양 지역에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미신과 우상의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 가득한 도성이 되어지고 새 영과 새 은혜로 충만하여 밀양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의 110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축복의 땅 밀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밀양 발대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발대식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5개월 동안 또 준비를 하시면서 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좀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도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발대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다행히도 우리 마마클럽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준비해가고 있고 특별히 조금년 대표 권사님과 우리 근역 팀장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지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호 기도인 큰불 기도회와 기존 이제 부상과 창호 마마클럽에 참여하셨던 우리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먼저 목사님과 각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중물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또 전단지와 뭐 포스터 발송 또 각 교단별로 우리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또 마중물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마중물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성도님들의 동참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발대식 앞두고 우리 30일 한 끼 금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가장 은혜로운 발대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아, 네. 네. 자,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기도는 기본이고 지금 홍보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뿜뿜 라디오에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지금 그 듣고 이제는 인지를 하셨을 텐데 밀양 마마 클럽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발대식 당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발대식 순서지가 있고요. 네. 또 초교파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양시 110개의 교회에 포스터와 안내문이 발송되었고요. 또 사전 예약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또 추가로 발대식 당일날 밀양교회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밀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외부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노타지.

0: 지역분들을 위해서 밀양 지역분들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고 예, 아주 디테일하네요. 예, 우리 민영 마마클럽 좋습니다. 자, 요 발대식을 준비하시면서 좀 이렇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소름 돋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을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아, 누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1: 제가 저기 이제 미디어 이거 영상 맡아서 하는데요. 컴퓨터를 잘 못해요. 제가 그런데 영상을 맡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PPT 만드는 법을 계속 배우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밀양 마마 클럽 마중물 기도회를 하면서 뭐 영상에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고 준비해간 PPT가 잘못된 순간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갖고 또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발대식을 하게 된 지금의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큐시트 등 여러 가지 제가 PPT 작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 발대식을 참고하기 위해 영상을 보면서 조금력 권사님 말씀 선포와 함께 기수단 입장할 때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한끼 금식 릴레이 표를 작성해서 매일 100여 명 되는 단톡방에 올리는데 참가하는 분들이 밀양 마마클럽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기도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이끄시는 김재한 목사님과 반주하시는 김은희 사모님을 하나님이 또 필요한 때 밀양에 보내주셔가지고 기도회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마마클럽 하면은 우리 또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기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우리 뿜뿜 라디오 2부 시작할 때도 그 항상 마마클럽의 그 기도문을 저희가 선보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기도문이 아니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강력하냐. 이게 마마클럽 기도문이 8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매월 작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함께 그 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좀 받으신 은혜나 뭐 특별한 또 응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2: 네. 마마클럽 기도문은 한마디로 보스 같은 기도문입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뉴스, 한 손에는 성경.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작성된 기도문인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8개 영역 기도 제목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한 그 오랜 고통과 슬픔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나를 깨울 수 있었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은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을 또 구원하게 되고 또 북한 땅을 향한 그런 기도가 그 이루어져 감을 보고 너무나 또 앞으로 또 하나님 이루어주실 기도를 그 생각하면서 너무 이 정말 이 기도문은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아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마마클럽도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 성경적 원사님처럼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삶이 바뀌게 됐다라는 네.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삶 구석구석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계기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마마클럽을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밀양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지금 이제 코앞을 두고 있으니까 꼭 관심 가지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발대식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밀양 땅에 어떻게 임하기를 좀 소망하시는지요?
2: 오직 하나님만이 밀양 땅의 주인님의 왕 되심을 선.

0: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밀양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황폐한 밀양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 기도, 은혜로 영적 기류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밀양의 교회들이 이제는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교회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 밀양 지역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 무너지고 깨어진 이 밀양 땅과 밀양의 110여 교회 그리고 10만 시민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밀양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자, 마지막 7월 9일 발대식을 앞두고 우리 밀양의 어머니들과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작년 2월부터 마중물 기도회로 기도의 불을 지펴왔던 밀양 마마클럽이 드디어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대식을 앞두고 먼저 부름받은 기도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와 여러 가지 준비로 천국 잔치를 위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밀양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 헵시바와 뾰라의 땅이 되도록 밀양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7월 9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로 꼭 오십시오.
1: 네.
3: 환영합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이 밀양시에 밀양지역 가운데에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밀양의 어머니들 그리고 밀양지역을 함께 품고 기도하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또 동참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섯 분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밀양 땅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26081 6416님 밀양 지역 마마클럽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마클럽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과 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 주시는 본문이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말이 430년이지만 이 노예 생활 430년이라는 것은 대대대대를 이어서 조선왕조 500년이라는데 그 시절 가깝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예 생활을 타국 만리에서 하게 되면 정체성, 민족성,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타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커녕 인생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의 뼛속 깊은 곳은 애굽 사람의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애굽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개와 돼지처럼 금수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주는 밥 겨우 먹고 살아가고 주는 떡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430년의 그 세월을 살다 보면 이 뼛속 깊이까지 자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자존감이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뭘 해도 대대대를 이어서 앞으로도 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해도 누구 하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사람 없더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기적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것도 싫어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그냥 저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한 줄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건, 영원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이 당시에 초강대국이고 애굽 왕이라고 하면 그 황제의 말 한마디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그 황제의 말 한마디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열 가지 재앙, 그 기적 같은 그런 재앙, 파리떼가 나고 메뚜기떼가 나고 이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는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열 가지를 경험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역사가 아니면은 여기서 완전하게 개조가 되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국만리에서 너무 생활을 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올해 한번 보여주고 내년에 한번 보여주고 10년 뒤에 한번 보여주면 다 까먹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그 시대에 한꺼번에 열 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정도 해야 깨닫고 뼛속 깊이 남아있는 자괴감들이

0: 이제 불 끌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열 가지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의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첫 새끼의 피를 바른 그 핏자국이 있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더라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피 아니고서는 죽음에서 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모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시작이고 나를 살린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3: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이제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걱정방송에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걱정방송에 좀,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의 통치만 따르게 하소서.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열고 닫으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에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 안의 신앙 전수와 영적 역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을 향한 온갖 유혹의 손길이 끊어지게 하시고 선한 습관과 믿음이 심기게 하소서. 3040 세대 가정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게 하소서. 순결하고 건강한 부부로, 자애롭고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로,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자녀로 세워주소서. 가정을 허무는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소서. 불황 속 감당하기 힘든 가계 부채와 물질적 고통으로 눈물 짓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빨간불을 켜놓고 2부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들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면서 FM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명띠, 승기승기 증승기, 이성훈, 하창수 2부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1부를 통해서 네 분께 선물이 나갔는데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위로가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 뭐 때문인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이에요. 예, 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2부에서도 출석체크 이벤트 통해서 선물을 조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일단 입장해 보세요. 예, 일단 입장해 보시고 입장하신 분들 한정해서 추첨 통해서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떤 문자를 보내주시든 상관없습니다. 2부에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세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를 전하는 뿜뿜 라디오. 예. 위로 받으세요. 선물 받고 위로 받으세요. 자, 이병우, 나 같은 것도 소중히 모셔 주실 거예요. 예, 무슨 말이야. 예. 이렇게 비루한 곳에, 누추한 곳에 이렇게 소중한 분이 온 건데, 이병우 어서 와요. 자, 오늘 처음 댓글 남긴다고요. 김

This is my story, Pastor Sean.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금 문장 길어지면 조금 버거워요. 자, 2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시 12분 on air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붐붐 라디오 2부 출석 체크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2부의 출석 체크 참여하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세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다. 일단 그냥 보내기만 하면 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예,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조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애교 뿜뿜 에너지 뿜뿜 4946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DJ가 조금 예, 애교가 있디 갑자기 D로 끝내죠? 예. 애교가 있디. 애교가 있고. 조금 이렇게 그 애교를 부리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예, 좀 이렇게 예, 저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고맙습니다. 김대성.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김대성 병원에서 입장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예, 화요일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신 우리 김대성 행복백화점 부점장님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수술은 잘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창수 씨 요즘 건디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네. 우리 미니 PD님은 기프티콘 주던데 뿜뿜 라디오는 기프티콘 왜 안 주나요? 예, 없어요. 당신이 협찬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없어요. 예, 우리 미니 PD님은 기프티콘 협찬이 있는데 뿜뿜 라디오는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야. 예, 하창수 협찬 좀 해줘.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7165님 저요 선물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조금 더 도전하셔야지. 7165 도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길이길이 정창길이띠 선물 준다는 말에 혹해서 햄버거 드라이브뚜루 들어와서 커피 사면서 참여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날이 너무 좋았어요.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시원한 커피 한잔 좋은 하루입니다. 선물이 굳이 필요 없겠는데? 이미 충분히 좋은데 길이길이 정창길이 씨 그지? 예, 너무 좋으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너무 좋으면 다음에는 얼마나 좋아야 되는 거야, 그지? 예, 적당히 좋도록 할게요. 농담입니다.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예,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아시겠죠? 정수아 씨 지나간 것 지나간 2부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예, 되고. 후회 없이 응원했다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후회 없이. 9513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영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신차 한 사발 먹고 싶어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나? 예,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7421님 안녕하세요. 뿜뿜 라디오 너무 재밌어서 마음껏 웃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후회 없이 웃어노라고 말해요. 마음껏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을 막 참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어디 가서 웃으면 웃은 사람 될까봐 막 이렇게 막 근엄한 척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예, 진정한 강함. 예, 외유내강. 그죠? 맞죠? 잘했지. 예, 요즘 하도 내유외강 뭐 이래가지고 외유내강. 예? 밖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웃고 하지만 안은 단단함.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웃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이렇게 쓸 꺼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 내 안에 복음. 요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에 그냥 막 근심 한 바가지 있고 그냥 막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은 그 얼굴을 하면 아무도 안 궁금해요. 예, 누가 궁금해하겠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행복한데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수가 사

자, 윤상현의 주화같이 길 가는 거 차량 함께 달려봅니다. 차량 들으신 이후에 오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초 차량 퀴즈 함께 달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찬양이 뿜뿜, 은혜가 뿜뿜, 하나님과 시작하는 이 아침 뿜뿜 라디오. 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1초 천연 코이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찬양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나 정도면 많이 알지.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일부분을 1초씩만 살짝쿵 들려드릴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만 들으시고 1초만 듣고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볍게, 가볍게 달려가야지. 예, 찬송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시는 찬송가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듣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1단계 힌트 들어갑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을 빠짝, 1단계 힌트 나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1초예요. 1초. 예, 요것만 듣고 아, 나 자신있지 하시던 분들, 응? 뭐 지나갔나? 예, 지나갔어요. 예. 아, 이것만 듣고 마시는 거예요. 예, 어떤 찬양일까요? 찬송가의 제목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 곡들은 또 이렇게 좀 추릴 수가 있겠죠. 한 280여 개 곡으로

그건 아니었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실패고요. 자, 1단계 힌트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야, 이것만 듣고 과연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인지. 예, 뭐 찍는 거지 뭐 첫 번째. 예. 1단계는 그냥 게싱이에요. 예,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아무거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가 제목 적는 거예요. 예. 자, 1단계 힌트를 넘어서. 근데 지금 그 카우 백스텝 하다가 마우스 찍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소 뒷걸음 치시다가 쥐 잡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냥 막 냅다 그냥 예, 던졌는데 으득 흘리신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분들. 아, 대단한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아, 이게 그만큼이나 던지다 보면은 걸릴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자, 이 찬양, 어떤 찬양? 정답자들은 그 선정자로 지금, 예, 선정 대상자로 후보가 됩니다, 지금. 예, 다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자, 2단계 히트 나갑니다. 2단계. 1단계. 이건 좀 너무했다, 그지? 네, 2단계 히트 나갈게요.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받자. 2단계 히트. 나갑니다! 어? 어? 9?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힌트를? 아, 이 부분을 주면 안 되지. 예, 이 부분을 주면 너무 쉬워지는데. 자, 가사 제일 처음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이 9로 시작. 이야, 이거는 너무 많이 드렸다. 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 뭐 또 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9로 시작하는 찬양들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라 복되신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아니에요. 예, 구로 시작합니다. 구로. 아예 아 이건 생각할수록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예, 아 그래도 뭐 몸풀기 문제니까. 예, 몸풀기 문제니까 많은 분들이 맞히셔야지, 그지? 네. 자, 3단계 힌트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3단계 힌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단계 힌트 나갑니다. 아, 깜짝. 아, 깜짝아. 예, 성량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좀 작게 할게요. 들어갑니다. 어? 받기? 받기? 받기? 아, 받기. 예. 정답, 받기. 선물. 아, 은혜. 사랑. 아, 야. 다 받아야지. 그지? 다 받아야지. 예. 자, 받기가 등장을 합니다. 받기. 자, 과연 이 받기가 등장하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명 씨,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다. 예.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네. 주님 오심을 항상 기뻐 살아야 됩니다. 아, 구하고 받기 이거 나오니까 정답이 조르르륵 나오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문제가 쉬웠네. 1단계가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쉬웠다. 자, 이제 4단계 힌트 넘어갈게요. 그래도 지금 못 맞히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럼 나만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못 맞추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어? 뭐라고요? 어, 이런 부분이 있었나?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아하. 여러분 역시 아죠. 예, 아. 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프로인데. 예, 방송인이 뭐라도 해야지. 예. 아하. 예, DJ가 좋아하는 건 뜨아. 예. 자, 5단계 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힌트. 정답은 무엇일지 1초만 듣고 찬양을 맞춰라. 5단계 힌트 나갑니다. 아, 나랑 지금 장난청? 아, 나왔잖아. 응? 아, 앞에서 나왔잖아. 겨우겨우 DJ가 넘어갔잖아. 응? 아, 뜨아까지 하면서 나왔.
이 정도면

빨리 넘어가 줘야지. 곤란하잖아, DJ가. 근데 또, 또, 아를 하면 어떡해요? 아주 그냥. 자, 또 나왔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어? 근데 두 개를 연이어서 들으니까, 아, 이걸 왜 냈는지 알겠네. 아하, 아하, 아, 이거네. 야, 이다. 이다 설계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연이어서 들려드릴게요. 4단계 5단계를 연이어 들어봅니다. 4단계 아입니다. 아하, 는, 아하, 아, 이걸로 이어. 야, 소름 돋았다, 진짜. 와, 에어컨 좀 높여줘요. 네, 너무 추우니까 소름 돋나네. 아. 자, 5단계 힌트까지 넘어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 6단계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단계. 이병욱 씨, PD 한 명이 350만 청취자를 농락하고 뿌듯해하는 방송. 아, 참. 제대로 보셨네. 그거 좋아서 하는 코너예요, 이거는. 350만 청취자. 6단계 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힌트. 정신 차려야지, DJ. 예, 6단계 힌트 넘어가 봅니다. 마지막 힌트예요, 마지막 힌트.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단계 나갑니다. 뭐라고요? 쉬다, 쉬다, 쉬, 뭐, 뭐, 뭐, 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저희 같은 음악인들은 이제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다. 쉬다, 쉬다, 쉬다, 롤레파샵. 그지? 예, 예. 스트릿 코드, 쥐. 이렇게, 그죠? 예. 자, 과연, 제가 내어드렸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이찬양

자, 이제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50초. 지금 듣고 계신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자, 오늘 1초 촬영 퀴즈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였습니다. 아, 엄연히 퀴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확하게 정답을 남겨주신 분을 예, 아 그거 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거 한, 뭘 하는데? 뭘 하는데? 이? 예, 죄송해요.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 안 되고요.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고 정어 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너무 DJ가 그거 합니다. 제 얼굴 확 빨개지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오늘의 1초 차량 퀴즈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음성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조금 너무 쉬웠어요. 예,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한번 잘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 찬양이 무엇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 힌트 나갑니다. 1단계 힌트,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바짝, 1단계. 나갑니다! 여기까지! 2초나 들려드렸어. 예, 네, 2초나 들려드렸어. 아주 그냥,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부분.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뚱뚱뚱 뿡뚱뚱뚱뚱 뽕 찍다 찍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건 그 제 예상이고요. 자, 1단계 인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뚱뚱뚱뚱뚱 뿡스 뿅 빠 뿡스 카스 끝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려봐야 돼. 예, 다음 멜로디나 이런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작곡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싹 다시 한번 들릴까요? 죄송해요. 예, 2단계 힌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많이 안 좋네. 예, 문제도 많이 안 들어오고 기뻐하며 왕께 실패입니다. 감도 안 오네요. 1644님 잘했습니다. 부흥입니다. 아, 영숙씨 부흥 실패. 예, 실패. 막 던져봐야 돼. 예, 막 던져봐야 돼. 1단계 힌트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하고 마구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DJ 생각에도 조금 심했다. 예, 자,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자, 2단계 힌트 잘 듣고 한 분께서 아주 그냥 혼자 신났네 신났어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야, 지금 너무 신나요. DJ는 요 시간을 너무 좋아해. 예,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요. 정수아 뿅 점점점점 아 이거 봐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이러면서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DJ는. 자, 2단계 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 맞자 가사가 들릴 예정입니다. 2단계 힌트 나갑니다. 손 어? 어? 뭐 나오지 않아? 뭐 나오지? 다시 한번 2단계 들어갑니다. 손 아! 손 아! 야! 손 핸드 H-A-N-D 핸드가 야 너무 정확하게 손인데 이거는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손이 나옵니다. 손이 이 손이 나오는 저기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단서가 나왔잖아요. 손은 손. 자, 과연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경화 씨, 정답 실로암. 아, 손노암이지. 예, 그럼 손노암으로 해야지. 손노암으로. 자, 2056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예. 자, 과연 이 찬양은 무엇이 손에 손잡고 어제 우리가 함께 들어봤는데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예. 아, 1988년 예, 우리 서울 월드컵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었던 손에 손잡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자, 손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찬양일지 정답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단 게이트 나갑니다. 3단 게이트. 잘 듣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예, 정답 아니었습니다. 예, 정답 아니었고 손수건이 나와요. 손수건이 들어가는 찬양이 있나? 예, 노란 손수건 뭐 이런 거는 뭐. 3단 게이트 나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단 게이트 나갑니다. 뭐라고요? 용서. 아, 근데 보컬이 너무 간드러지는데? 너무 개성 있는 보컬. 용서. Forgive. 예, 용서. 예. 배운 남자예요.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 뭘까요? 예, 뭘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용서. 손? 용서. 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단어들이 탁탁 나오네. 예. 자, 지금 정답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답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정답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더 해보시기 바라겠고. 4단 게이트 나갑니다. 4단 게이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4단 게이트 나갑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손. 이용서. 웃음. 아야. 이거 찬양이 굉장히 그러네. 아니, 오늘따라 굉장히 그런 애를 많이 하네. 예. 이렇게 자꾸 저기 이게 전문 용어로 퉁을 칠다가 굉장히 표현이 좋죠. 손, 용서, 웃음.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뭔가 서정적인, 그런 감성적인 그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 자, 4단 게이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나올 건 다 나왔어. 키워드는 다 나왔어. 손, 용서, 웃음.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올라가야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자, 기대합니다. 시원하게 한번 빼주기를 기도하도록 하게. 저기 기대하면서 5단 게이트 나가 봅니다. 조금만 더 주지. 조금만 더 주지. 예? 시원하게 나가려다가. 답답해. 예.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예, 너무나도 결정적인. 예. 클라이막스로 치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확 끌어올린다 아주 그냥. 예. 자, 이제 마지막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힌트. 예.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체는 무엇일지,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귀를 조금, 손가락을 바짝,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오늘 자 진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정답 중에 50%를 드린 겁니다. 50%를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뿅뿅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오늘 총 네 글자예요. 오늘 뿅뿅 다 드렸다 아주 그냥. 자,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 오늘 찬양 퀴즈 1차 찬양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오늘 나는 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원하게 함께 부를까요?

0: 그치?
1: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라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야, 또 1초 찬양 퀴즈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는데, 아, 많은 분들께서 아, 부르시면서 이게 뭐 문제는 문제고, 예, 이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 내 문제다, 예,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가 먼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응?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는데, 그죠? 네, 우리가 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미 결여된 아름다움은 생기 없는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우아함은 재능의 생명을, 행동의 영혼을 부여하는 최상의 장식입니다. 우아함이란 어떠한 공경이나 모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기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네.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토록 좋은 날, 복된 날, 감사한 날, 이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크고 작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아름답게 연결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 표현해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기를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9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혼자 자취하는 아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지 않은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와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우리 8593님 자취하는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아드님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고립되어 있는, 참 이럴 때는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죠. 네. 자녀들이 활기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데, 8593님 아드님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93님 혼자 자취하는 아드님을 위해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는지, 고립을 선택하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고 부모님도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왜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저앉

0: 앉아 있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아래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아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새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11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영암에 사는 작은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태 열매 나무를 허락받았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선택하신 나무를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태명이 나무인가 봐요.
0: 예, 아우 재밌네요. 태명이 나무. 예. 그래서 나무를 지켜주시고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 태명이 참 좋습니다. 예쁘고 우리 1113님 아,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13님 영암에 살고 있는 작은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주님 은혜로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또 태명이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어머니의 태에서 건강하게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가 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아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서 자라갈 때 웃음소리를 듣고 기쁨의 소리를 듣고 가정 안에서 화목한 소리를 들으며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감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이가 태에서 자라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태어날 때 이 자녀의 태어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주위의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859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희귀성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치료약이 없는 질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비와 치유 연청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치유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8593님 희귀성 질환 때문에 또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8593님 혼자 힘으로 기도하기가 버겁고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고 또 함께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0: 휘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593님 희귀성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아직 치료약이 없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약이 없으니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버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질고라 할지라도 친히 깨끗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폐에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폐의 모든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활기차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치료약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91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 요청 드립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유, 우리 9178님 가정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9178님은 가정에 복음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9178님의 가정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178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빠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간효님, 여동생 강아름님,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이 돌짝밭 같을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닫힌 마음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9178님을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9178님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온전한 축복의 씨앗으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기적처럼

0: 그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 곡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77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목에 염증이 심해서 수술 들어갑니다. 노말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1776님 노말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목 수술을 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말의 권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발목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말의 권사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마취할 때 마취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권사님 정확한 시간에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선생님 손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수술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실력을 다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노마리 군사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그러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노마리 권사님을 꼭 붙들어주시고 이 수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 이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0: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46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문제로 자꾸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 마음이 힘들고 교회를 옮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평안히 이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마 4649님은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모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것을 봐서도 이분이 어떤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청년부 안에서 같이 의논도 해보시고 또 아마 목사님이 계실 텐데 예배의 문제는 또 목사님께서 전공이고 목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과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649님 이렇게 또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사실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649님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 문제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4649님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좀 더 넉넉한 마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선택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주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추어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있어서 가장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과 또 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4649님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신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배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검연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0: 네. 검연의 문제를 두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간증을 우리가 듣다 보면 검연 또 음주 문제 이런 부분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분인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런 간증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익명으로 금연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 가운데 금연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자신의 금연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배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15년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에게 있는 이 담배를 끊어버리는 일들 나의 의지로 또 나의 힘으로 나의 다짐으로 나의 각오로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단절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분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금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이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셨사오니 이 문제를 두고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두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강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684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윤이숙 권사님이 지난주 부정맥으로 미뤘던 갑상선 수술을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받고 계십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6844님 우리 윤희숙 권사님 갑상선 수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844님이 윤희숙 권사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갑상선 수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없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사생님의 손길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희숙 권사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조금의 부작용도 없도록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군사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그름그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아이돌 연예인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앨범과 콘서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주셔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도록 또한 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가정 가운데 우상이 끊어지는 기적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익명으로 큰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돌 열혈 팬이군요. 제가 가끔씩 가는 분식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한 60대신데 그 아주머니가 연예인에게 가수에게 아주 열혈 팬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콘서트가 있으면 식당을 문을 닫고 콘서트장에 갈 정도로 네, 저는 50대 60대 되면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60대인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큰아드님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곧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정을 쏟아

0: 붙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큰아드님 아이돌 연예인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또 알바로 번 돈으로 앨범과 콘서트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못내 아쉽고 또 오히려 그 시간, 그 들어가는 물질,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 끝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 끝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탱크를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큰아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 큰아드님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력하는 복된 아드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1: 감사합니다. 창원곡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시아 왕의 흥함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알아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6장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시아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이 풍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또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은 약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내용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알리시는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묵시가 오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바로 형통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둔 곳, 즉 묵시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묵시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묵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형통의 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형통의 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란 어떠하다고 딱 명시할 수는 없지만은 보이지 않으시나 함께 하심으로 이런저런 일에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구약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으로 최고로 좋았습니다. 계속 이러한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람은 잘되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시아 왕인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0: 그래서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들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 지니까 교만하여 자신의 일이 아닌 제사장의 일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리게 됩니다. 왕이여, 이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는데, 그때 우시아 왕은 화를 내면서 자신이 끝까지 분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은 상당히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와 같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잘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교만하여 월권 행위를 하였을 때에 받은 저주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병이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교회요 또한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기능, 지체로서의 사명 못하게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에 붙은 각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은 각 지체가 해야 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넘어서 어떤 지체를 무시한다든가 내가 하겠다 한다든가 눈이 보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눈이 자신이 듣겠다 한다든가, 또한 발이 걸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나는 못하겠다 한다 하여 그 팔이 대신 물구나무를 써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지체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몸의 기능, 즉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삶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능, 즉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께 이 설교자는 주의 종은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하나님을 찾으셔서 순종하며 형통의 복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 받들므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 복된 성도 교회를 잘 섬겨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0: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1: 극동 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 감사예배 및 제35회 경남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가 오늘 오전 7시 그랜드머큐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조찬기도회는 경남지역의 목회자와 장로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말씀을 전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때 경남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지역의 발전과 회복, 교회의 부흥, 세계선교와 악법 제정의 무산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당선인 인사에는 제39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제19대 권순기 경남교육감, 제5대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제20대 정영두 김해시장, 제13대 박준 경남도의원, 제5대 이혜련 창원특례시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남도민들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 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성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 방지를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 내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 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 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0: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윤 사령관과 과거 심장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의료 구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술비 지원을 넘어 수해 아동들의 성장기까지 오랜 시간 추적하며 가족들을 위로해온 이번 현지 행사는 보여주기식 과시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공공기관들과 자원을 나누며 이웃의 절망을 돌보는 청지기적 국제구호의 유연한 대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흐린 날은 물러가고 오늘은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운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다가오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3: 선배! 선배! 동혁 선배!
4: 아,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날 그렇게 애태게 찾노?
3: 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일 지식이 깊은 우리 동혁 선배님을 내가 찾아왔지요.
4: 그래, 잘 왔다. 편안하게 물어봐라.
3: 네. 이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 그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떡하고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걸어놓은 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 그 태연아, 그 일단 그 네가 교회에서 배운 해석이 아마 좀 그 좀 모순이 있을 기다.
3: 예? 아니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4: 그러니까 그 뭘 하든 그 반쪽짜리 진리라 이 말이다. 그 보통 그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이야?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절대 안 걸.

0: 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법.
1: 에? 아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0: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뒤처지는 거야.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우린 그걸 그 전인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1: 전인적인 진리?
0: 응, 응, 응.
1: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점점 빠져드는데.
2: 아 태연아.
1: 어 왜?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
2: 야 아까부터 선배랑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아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엄청 쉬운 걸 왜 고민하고 있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잘 되길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과 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1: 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완전 머리가 개운해졌는데.
2: 그치.
1: 야 예진아, 네 그 해석 어떻게 알았노? 와, 니도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네.
2: 뭐래. 저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야, 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 안 하고 아무한테나 묻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응?
0: 아니,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냐?
2: 응? 그리고 너 동혁 선배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몰랐어? 거기서는 자기들만 전인적인 진리 안다고 주장한다던데?
1: 어?
0: 태연아. 너 이렇게 넘어가면 너 반쪽짜리 인간이 되는 거야. 어?
2: 아 반쪽이든 전적이든 놔두시죠. 태연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요.
1: 예 맞습니다. 선배님은 그냥 성경이나 다시 단디 보이소.
3: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 공부는 교회 목사님께.
4: 2단 브레이커
5: 단디 모이서이.
4: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6: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의 꽃,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여러분, 이제 오늘날 시대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최첨단 시대라고 하지만은 최첨단 시대를 넘어서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초연결 시대. 여러분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게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이 스마트폰 안에 온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알게 되어지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안에 정보가 있고 이 안에 금융이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최첨단을 걷고 있고 초연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술 발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내면의 고독과 우울증은 점점 더 증가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토록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사람은 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원한다.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이면에는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더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땅 꺼짐이라고 하는 싱크홀 현상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멀쩡한 바닥인데 갑자기 푹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도 싱크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텅 비어지는, 아니면은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오셨던 분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가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소유의 어떤 지위와 어떤 누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더라도, 좋은 직장에 갔더라도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여기에서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살 맛이 없어요. 근데 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 원인을 좀 쫓아서 추적해보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다는 것이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곧 행복입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동의하십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학적이든지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의 성취, 제가 한 4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취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30대, 40대는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60 정도 넘어가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참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너무나 그 인간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한 관계가 없다면 너무나 외로워요. 불행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행의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건 뭐냐 하면은 관계의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주변의 갑작스러운 공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염된 토양으로 말미암아 지하수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하수가 빠져나가니까 흙이 이런 침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확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여러분 이 이면에는 이 죄라고 하는 영적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싱크홀로 만들어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영혼의 싱크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예, 모든 것의 주인은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탐욕이 가려져 있지만 언젠간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조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착한 실컷 죄를 다 짓고 자기 양심을 덮으려고

그냥 자선 사업하는데 돈을 기부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해결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에덴, 그죠? 기쁨을 누린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서 가는데 이 3장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믿는 자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키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가 관계의 꽃 믿음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착각 속에 살지만 저는. 관계의 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건데 세상의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다룬 역작 중에 이런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좀 두껍지만. 아주 흥미로운 원칙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걸맞는 좋은 평판을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좋은 평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평판에 맞게끔 선물을 하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에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프랑스의 브로고뉴 지방에서 프란치스카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프란치스카. 그런데 이 학교 안에는 유명한 말썽쟁이 문제아였던 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아니까 자기 반에 돌아오면 스트레스 되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학년이 바뀔 때에 이 톰이라는 학생이 프란치스카 선생님 반에 배정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학생과 선생님 만남에 첫마디 선생님 말이 뭔지 아세요? 톰이야, 너는 우리 반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믿어 그랬대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아라고 늘 낙인을 찍혔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선이 따뜻한 사랑은 없었어요. 항상 근심덩어리, 문제덩어리. 선생님에게도조차도 항상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냉대함 이런 것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자기한테 우연히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매번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자기한테 톰이 너는 우리 반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선생님은 널 믿어. 이 말을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개월이 지나서 이 톰이가 선생님이 자기를 정말 신뢰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톰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놀라주세요. 바뀌었대요. 문제아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봤을 때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교육학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 젊은 식구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뭐 말을 해요. 근데 수준 높은 부모들은 행동의 결과를 보지 않고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아빠, 엄마도 널 사랑해. 아빠,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너는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아빠는, 엄마는 널 믿어. 믿는다는 표현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잘 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신뢰관계에서 오는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0: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다 씻고 훌륭한 인기를 갖추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날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기막힌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0: 아멘. 여러분 빨간 걸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뭘 쓰시니까 쓰고 그걸 보고 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지 그 많았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만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엄청난 선포를 해 주십니다. 주님은 너 왜 그리 인간 그린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죄 대신에 용서를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무한한 신뢰를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 사탄의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야. 나에게로 돌아오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를 향하여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까지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나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네, 제가 이제 그 초년 그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교육전도사였는데요. 교육전도사가 이제 그 뭐 20대 초반이었는 것 같은데 뭘 알겠습니까? 뭐 신학교에서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이나 제 행동에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엄광섭 목사님이신데 저 자취방에 찾아와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죄책감과 내 허물 뒤에 숨지 말고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한 5cm만 열렸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심령을 믿도록 계속 그 자리에 문 반틈만 열어놓고 믿는 사람 되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소도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막 개업을 시작하고 초임 변호사가 개업을 시작한 초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는 유독 다루기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 의뢰인들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부류였다고 해요.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한 부류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만 이 의료인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수임료가 전혀 되지 않는 값싼 변호사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어의 장벽과 소통의 문제로 굉장히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웠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두 부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 최대한 저렴한 변호사를 쓰는데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아주 그 업무적으로 난감하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의뢰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자기 마음에 꽉 뭔가 보람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냐면 변호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 의뢰인들은 이 젊은 변호사를 대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변호사밖에 없다고. 우리에게는 다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고 선생님 같은 변호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우리는 다른 변호사 못 믿겠다고. 선생님 같은 변호사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버리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안 찾고 선생님 같은 변호사만 필요하다고. 물론 값싼 수임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젊은 변호사는 자기가 그만큼 능력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자기보다 능력 많은 변호사들 수룩한데 자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당신만한 변호사가 없다고, 우리에게 변호사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 말 한마디가 이 변호사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내가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그 순수한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대단한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뭘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유명세를 타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순수한 의뢰인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셔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주저하게 만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눈에 보여야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 그냥 여러분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았던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싱크홀이 생기더라도 검세 그 싱크홀을 덮어주시는,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죽도록 일하면서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안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나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물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또한 부요함도 누리게 됩니다. 물질의 부요함, 정서적인 부요함, 관계적인 부요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0: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이건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Honestly seek. 간절히 찾는 자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간절히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어미의 마음이 대충 찾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럼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런 호기심에 찾는 게 아니라 관계적 갈망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많은 관계가 조건적이고 거래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할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에게 주는 이익이 뭘까? 이게 보통 세상에 흘러가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늘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심지어 가정조차 안에서도 내가 쓸모가 증명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의 공고함과 깨어진 감정마저도 정직하고 인정해주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정말 이분이 내년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간절히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언제까지든지 살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분들은 다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네 친구가 들것을 잃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인산이네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든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오늘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변상을 하더라도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친구 살려내야 돼. 해가지고 여러분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예수님께 내립니다. 깜짝 놀랐지요. 이 무례하게. 어떻게 이 무례하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0: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엄청난 장벽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이 친구 지금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을지어다 하지 않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0: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항을 주신대요. 또 이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글쎄요, 하늘나라 가는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관계에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는 그래 믿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초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난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5명 이번에
3: 오셨죠?
2: 일어났었습니다.
3: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수 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0: 캄보디아.
3: 예, 거기 드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거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하러 올 것 같아요.
0: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0: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0: 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네. 것 같습니다.
2: 네.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0: 네.
2: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2: 또 사모님은?
0: 아,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어, 네.
2: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네. 동해입니다.
2: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0: 네.
2: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1: 네.
0: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1: 아.
0: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2: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2: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그렇죠. 쪽이. 그래서
2: 네. 예. 토속 종교가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또 바닷가니까 네. 어,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1: 네.
0: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2: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1: 네.
0: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네. 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2: 그러면 예, 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대장암을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지금 뭐 건강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애들이 한 700명 돼요.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2: 네.
1: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2: 네네네.
1: 700명이.
2: 네.
1: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2: 그렇죠.
1: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0: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는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1: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0: 그리고
1: 교회가 많습니다.
0: 그리고 해군 부대도 있고.
1: 네, 일함대.
0: 육군 부대도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네.
0: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1: 네, 그렇게.
0: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1: 네.
0: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1: 네.
0: 해요.
1: 우리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2: 네. 이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2: 예.
1: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성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2: 예.
1: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 너무 놀라운데요.
1: 네.
2: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1: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2: 예.
1: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
0: 아니 제가 예, 우리 예.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1: 네.
0: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1: 네.
0: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2: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1: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1: 네.
2: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1: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2: 예. 예.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1: 네.
2: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2: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1: 네.
2: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1: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0: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네,
1: 할렐루야.
0: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2: 하나님의
0: 그래서
2: 은혜라고요.
0: 와서 봐.

0: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 옥기 집사 올림.
1: 네, 주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0: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1: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네.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미녀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네.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은 기회예요.
1: 이번 기회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2: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1: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잘 변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 아멘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맞다,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똑같아집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예민하고 관계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듣고도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뭐가 묻은 것도 보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섭니다. 닦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기 이전에 나를 비추는 거울,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예민함,

내 안에 숨어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 또 내 안에 오랫동안 품었던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숨겨놓은 죄가 보입니다. 문제는 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아, 이 말씀 참 좋다. 오늘 설교 마음에 좀 찔리긴 하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고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두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왜 무서운 표현일까요? 남을 속이는 것, 이거 문제죠? 그렇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은 더 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을 변화로 착각하곤 합니다. 설교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내가 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읽고 그걸 복사해서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면 내가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말씀은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귀에는 들어왔는데 마음에는 심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이미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또 나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방어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미 포화 상태로 가득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버리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비워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이 나오지요.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듣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또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 반응처럼 말하고 싶어집니다. 따지고 싶어집니다. 퍼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딱 5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속으로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찾아와 주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죠. 여기서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말씀이 귀를 지나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감동을 순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0: 귀에 머무르면 잊혀지고 마음에 심기면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은 귀에 머무르면 잊혀지고 마음에 심기면 삶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보다 들었던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딱 한 가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멈추는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루지 않고 지금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내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불편한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해 보는 것, 그 한 걸음의 순종이 거울 앞에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변화는 한 번의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한 걸음 순종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감동했다고 말하기 전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듣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때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0화 300리를 걸어서 추운 겨울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가기 위해 300리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눈 덮인 언덕 아래에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불빛을 향해 한 사내가 다가왔다.

0: 저는 평남 안주사람이고요. 고찬익이라고 합니다. 연동교회에서 계일송 교사님을 모시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곧 평양에 신학대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고요.
1: 선교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에 모두 눈이 동그래진다.
0: 아유, 참! 고구마가 좀 있는데 이것 좀 같이 구워드시죠.
2: 고구마요? 아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먼. 아이고, 감사해라.
0: 아유, 다들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3: 우리 딸애가 발을 다치는 바람에 조금 쉬려고 했는데 아이, 해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급하게 불 피우다 보니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아직 못 먹었네요.
0: 아유, 잘 됐네요. 같이 드시죠. 그리고 해 뜨면 같이 움직여요. 제가 따님을 얻고 가겠습니다.
2: 아유, 안 그러셔도 돼요.
0: 아유, 저 이래봬도 가죽 신발을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2: 근데 그쪽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0: 아, 한성에서 출발해서 우주에 들렀다가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2: 아이고, 한참을 많이도 다니셨구먼.
0: 우주에서도 이 사경에 오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소식을 빨리 평양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했어요. 이렇게 해가 빨리 질 줄 모르고 밤새 걸을 생각하며 가는데 이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이 언덕에서 사람을 만날 줄이야. 와, 이제 살았다 싶었죠.
3: 참 신기하네. 이런 데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고.
0: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일송 교사님을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3: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0: 전에는 술에 노름에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관아에 끌려갔었거든요. 흠신 두들겨 맞고 말도 못하고 거지처럼 쓰러져 있는데 선교사님이 전도지 한 장을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날로 내 인생이 갈라졌어요.
3: 갈라져요?
0: 네, 두 개로 딱 갈라졌죠. 지금의 고찬익과 예전의 고찬익. 이젠 예전의 고찬익으로는 못 돌아가요.
4: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0: 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또 어찌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그럼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죠.
2: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5: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시겠죠?
0: 아이, 그럼요. 저의 그 살려달라는 말에 이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5: 정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 맞죠?
0: 에이, 이미 여기까지 걸어오신 걸 보면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1: 그들은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 서로 꼭 붙었고 낯선 일을 품었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선다. 함께 길을 가기 위해 한 사람은 아이를 업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졌다. 또 한 사람은 계속 기도했다.
6: 하나님, 이상해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가다니. 저는 편한데 힘드실까봐 걱정이에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얼굴도 너무 따갑고요. 그래도 엄마 손이 따뜻하고 아저씨 등도 따뜻해서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요. 그리고 평양, 그곳에 가면 우리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죠? 꼭 반가운 얼굴로, 꼭 따뜻한 말로 잘 왔다,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꼭 안아드릴게요.
1: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눈은 희끗희끗 녹기 시작했다. 질척이는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러다

0: 산익이 무언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1: 저기요! 누가 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어떡하지?
0: 젖은 지푸라기를 덮은 채 한 여인이 길 한쪽에 아이를 품고 웅크리고 있다.
3: 아이고, 더 지체하면 사경회 시간에 늦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4: 일단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따뜻한 물 좀 드세요.
1: 사람 있어? 아이도 숨 쉬고 있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2: 일단 얼른 저쪽 마을로 데리고 가요. 네.
5: 제가 짐 들게요. 아빠랑 아저씨가 업고 먼저 가세요.
3: 그래, 사경회 좀 늦으면 어때? 이게 먼저지.
0: 그들은 근처 마을로 내려가 쓰러진 여인과 아이를 돌봐준다. 작은 초가집 한 채에 살던 노파는 굶주린 모녀를 위해 죽을 끓였다. 모두의 손길로 차갑게 식어가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말순이 입을 연다.
2: 이미 많이 늦었겠죠?
1: 그래도 저 여인이 눈을 떴잖아. 아이도 좀 먹기 시작했고 난 그거면 됐어.
3: 그럼 이미 늦었어. 솔직히 난 이미 죽었겠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안 그러길 잘했어 정말.
5: 진짜 다행이에요. 저 두 사람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4: 내 모습 같았어요.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땐 자포자기였죠.
2: 저 사람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어디에? 사경회?
2: 혹시 모르잖아요. 같이 가라고 만나게 하셨을지도.
3: 그럼 더 늦어질 텐데 괜찮겠어?
4: 사경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멈춰서 저 사람을 돌보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저는 여기 남아서 회복하는 거 보고 따라갈게요.
2: 여보, 어떻게 할까요?
5: 저도 남아서 있다가 같이 갈래요.
1: 그럼 다 남았다가 같이 데리고 가.
0: 평양 사경회를 향한 300리길. 15일쯤이면 도착할 거라 생각했던 길은 25일이 걸렸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가 돼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멈춘 시간들. 그들만의 사경회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매일 걸을수록 소망이 깊어졌고 매일 함께 먹으며 감사와 기쁨이 쌓였다. 어느덧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2: 도착했네요. 우리가 진짜 왔어요.
3: 25일이라 거참 돌아도 많이 돌았네.
1: 돌아오긴 했어도 다 필요한 길이었지. 안 그려?
2: 그렇죠. 힘들긴 했어도 모든 시간이 다 좋았어요.
4: 맞습니다. 저는 이미 사경의 참석보다 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 이 다리로 25일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은혜요. 아이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5: 저기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내일까지 한대요 사경회.
4: 그래?
3: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게 어디야.
1: 그나마 다행이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사경회가 아니라 사경만 헤매다가 집에 돌아갈 뻔했어.
4: 아유, 얼른 들어가시죠. 진짜 사경만 헤매면 안 되니까.
6: 오늘 저는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아주 멀리서 걸어온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쌀을 챙기고 추운 길에서 쓸 땔감도 챙겨서 왔답니다. 그런데 15일이면 올 수 있었던 이 길을 25일이 되어 도착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병든 아이를 업고 다리 아픈 어른을 부축하고 쓰러진 사람을 살리고 함께 끝까지 오려고 멈추고 또 멈추다 보니 이제 겨우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이 너무 감동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으로 걸어온 그 길이 비록 돌고 돌았더라도 구불구불 휘어졌더라도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300리의 고단한 인생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때론 돌아가고, 때론 멈추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 바로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내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단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0화 300리를 걸어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혐오를 넘어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보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본문을 통해서 계산을 넘어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계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들 계산해야 된다. 너의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 너의 권리를 얼마나 더 잘 챙길 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 전혀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에 제시해 주셨지요.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해라? 왼뺨도 들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속옷을 달라라고 하면 속옷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해라?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지만 그 가운데에 그것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그 선택을, 은혜의 선택을 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어떠한 그런 계산보다, 세상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면

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단지 보복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산을 넘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여러 번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단한번 서운하게 했던 그 일은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10번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은 10번 하는데 그 10마디의 칭찬보다 단 한마디의 비난이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혀와서 더 오랫동안 남기도 해요. 좋은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파악할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또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문화와 환경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보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부정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에 더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어떠한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우리 가운데에 더 많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성 편향이 있기에 사람은요, 상대를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이 마음의 거리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점차점차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미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미움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혐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회학자들과 또한 언론, 그리고 대중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혐오의 시대다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치도, 세대도, 지역도. 특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온라인 안에서는 더더욱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본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이지요. 이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을 선택하게 되고요. 용서보다는 상처를 더 오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부정성 편향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들,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 죄된 옛 본성이 아닌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

성의 마음을 갖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혐오의 시대다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칠함교회는 그 제약된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 닮아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칠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것을 율법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우리 4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이죠. 4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같은 백성 안에서 원수를 갚는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것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그 명령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을 곡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 변형시킨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고요. 율법의 말씀을, 그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러면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백성 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어떻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백성을 넘어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수를 갚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범위는 아주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반면에 미워해도 되는 사람의 범위는 넓혀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제약된 본성이 그렇게 부정성 편향으로 나아가기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자신들의 편의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약된 본성에 잘 맞는 말씀대로 변형시켜서 지켜갔던 것이죠.
마음의 손

그은 거예요. 마음의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나를 해치는 원수들이니 그들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껏 미워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이 그어낸 이 선을 저는 사랑의 경계선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경계선을 없애버리세요. 지워버리십니다. 그것이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워내시는지 우리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이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혐오하여서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과 어느 정도 피가 섞여 있는 동족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혐오했잖아요.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말도 섞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또한 자신들을 학대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 원수들인 로마 군인들도 모두 그들이 품어야 할 이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의 헬라어 표현.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나요? 아가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지금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한다라고 여겼던 그 세리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로마 편에 붙어서 매국노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동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돈만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리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세리들은 하등한 사람, 그리고 세리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 세리까지도 그 정도는 해.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거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내가 부른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만 해도 불편해지는 그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요. 그것이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요, 지금 어떻게 여기시냐면 감정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여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여야 되는 제자이기에, 천국 백성이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움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어찌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힘든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상대방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대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떠올릴 때마다 괴로운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미움의 뿌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과 기도를 함께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악인들, 원수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기에 우리 가운데에 천국 백성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45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여기서 그래야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야만,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는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이미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들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백성이 드러내야 할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은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저의 아들과 딸들이 주의 모습을 닮아오듯이 닮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시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그들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더욱더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나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4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 예. 우리가 죽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그때 가서 완전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춰서 너희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 가운데에 완전하여 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서 성숙한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삶의 방향을 지금 지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미움이라는 그 단어가, 혐오라는 그 단어가 본능인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의 삶, 혐오를 넘어 사랑으로입니다. 혐오를 넘어 사랑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정평향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제가 각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미운 사람을 오래 기억하고 그 미움을 키우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러운 본성이었습니다. 역시 각오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성에 결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졌고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짧게라도 기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셔도 주님 앞에 또 다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0: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또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을 신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나라를 기도하실 때에도 모든 혐오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혐오를 없앨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혐오가 사라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N 98.1 메가헤르츠, 진주 FN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의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끼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 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업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아,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 거렸는데 이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한번 문자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 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5524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5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The Light Worship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 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 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 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만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0: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아이고,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 주여.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여! 아, 자, 그러면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아.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안입니다.
0: 차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0: 차 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1: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0: 그럼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아, 예,
0: 천천히.
1: 알겠습니다.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1: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1: 아, 예.
0: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네. 신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0: 천천히 제가
1: 네.
0: 다른 사연 할 테니까.
1: 아, 예.
0: 예. 3848번님,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1: 아.
0: 아니,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정차에
1: 네네.
0: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1: 아, 예,
0: 사연 읽고
1: 알겠습니다.
0: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저 부르세요.
1: 예.
0: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1: 전
0: 인천
1: 정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자,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맞죠?
1: 맞습니다.
0: 이렇게
1: 예.
0: 문자를 주셨어요.
1: 네네.
0: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1: 예, 없습니다.
0: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1: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0: 예.
1: 막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1: 네네.
0: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 가다 뵙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목사님이라든지.
0: 예.
1: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들,
0: 그렇구나.
1: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0: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크리스마스 그런 때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1: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0: 초코파이
1: 가보고,
0: 때문에 갔고,
1: 네, 피자
0: 나와서는
1: 나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0: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1: 네.
0: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1: 네, 맞습니다.
0: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예?
1: 우연히 지금
0: 예.
1: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0: 저절로
1: 네네.
0: 본인
1: 제가
0: 차
1: 뭐
0: 아닙니까?
1: 잘못,
0: 본인 차 아니에요? 예?
1: 제 차인데
0: 예.
1: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0: 잘못
1: 설정이 돼
0: 조정했는데 오늘따라
1: 있었습니다.
0: 이상하게 시흥이면은 106.9인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0: 가끔
1: 근데,
0: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0: 막 이렇게 찬양 나오고.
1: 네네.
0: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1: 맞습니다.
0: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1: 네네.
0: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1: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1: 뭐,
0: 제가
1: 딱히.
0: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1: 아,
0: 예? 오늘 그냥
1: 예, 감사합니다.
0: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을 저희가
1: 아,
0: 드리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네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아,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예.
0: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하라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0: 아무거나, 그래도
1: 네.
0: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1: 예.
0: 예.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예. 뭘로
1: 전
0: 할까요?
1: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1: 아, 그렇습니까?
0: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네네.
0: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1: 예.
0: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1: 아,
0: 교회
1: 예.
0: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1: 네네.
0: 시흥에 어디 사세요?
1: 시흥시 신천동이라고,
0: 신천동.
1: 신천동에. 네네.
0: 네.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네.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드릴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0: 좋습니다.
1: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오빠 그런 거 같으면 신기한 거.
1: 신기하죠?
0: 네네.
1: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네네.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0: 아, 예예.
1: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꼭 가보겠습니다.
1: 예. 저 따라서 네네. 기도 한번 할까요?
0: 아, 좋습니다.
1: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야,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0: 네네.
1: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이상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좀
0: 괜찮습니다.
1: 예예, 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드릴게요. 분명히 네, 지금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그럼요. 아,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0: 아, 그렇습니까?
1: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아...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0: 네.
1: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아까 먹는 거 고르셨는데 네네.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 두 개 아, 선물을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예. 아,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0: 아, 네.
1: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네.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0: 아, 예, 예.
1: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0: 아, 예.
1: 그렇게 한번 꼭 제 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없어요?
0: 지금. 네.
1: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곡이거든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아시죠?
0: 네네.
1: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우리 예.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예. 2626번님 오늘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이곡 보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교회 소개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두 주 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 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기적의 씨앗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기적의 씨앗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 쓴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수박 씨를 관찰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수박 씨는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강주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박 씨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 씨 안에는 장차 자라날

푸른 싹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속과 그 붉은 속 안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검은 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고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런 말을 했죠. 한 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온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앗은 작지만 그 열매는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씨앗이 끼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나라의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작은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인,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하고 작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천명,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을 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것, 큰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작은 자를 찾으시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사람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야, 네, 너는 일어나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일까요? 사르밧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당시 나라였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본고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좀 잘 살고 부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방 나라 시돈이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왕비가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비 이세벨이 태어났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야, 네, 너는 일어나 시돈 나라 사르바스로 가라는 것은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본고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부잣집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니, 선지자를 보내시려면 큰 부잣집이나 아니면 유력한 그러한 집안으로 보내야지. 그래야 거기서 대접도 받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흘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렙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르밧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그 이방 땅,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선교적 교회로 선포하면서 6개월 동안 선교지를 돕기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재검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창원 땅에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그렇게 선교해야 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창원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네 팀으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되면 학생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찾아옵니다. 2주 전이었던가요? 붕어빵의 재료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무더운 날씨에 붕어빵을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음료를 준비해서 시원한 음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붕어빵 안 주냐고. 내가 붕어빵 먹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왜 붕어빵 안 주냐고. 여러분, 그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공원으로 나가서 또 여기 수변공원에서 전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지에 돕는

그런 교회들 돕는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창원 땅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방 땅, 그도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었던 그 시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당시에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 안에 가루도 한 쿰의 가루밖에 없었고 병에도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큰 자라야, 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갖추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인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가정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경제가 발전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유리와 염료로 유명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그 광경이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 살던 도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 보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이 말은 과부의 형편도 처참했다는 겁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마실 물과 떡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이 흉년 때에 어린 아들과 견디다 못해 이제 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귀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기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물과 떡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떤데
너무나 힘들

그리고 곧 죽을 판인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 참 무심하고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지막 남은 떡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엘리야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욕구를, 식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과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과부의 집을 찾아간 것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루 한 큼, 병에 기름 조금 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준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두 살 된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두 살 된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난감 가게를 이 두 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두 팔을 움켜잡은 채 가게를 그냥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려면 먼저 카운터에 가서 그걸 올려놓고 스캔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그 장난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장난감을 꼭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대 위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난감을 꽉 껴안고 있는 그 아들을 아는 채 스캔을 해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려놔라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살 된 아들처럼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빼앗기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줄로 알고 꽉 쥔 채 놓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믿음은 내려놓음이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의 그 가뭄 기간 동안 이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가정이 한두 가정이었겠습니까? 다른 가정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 기간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안은 결코 양식이

0: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 언제 일어나게 된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 그 떡이 담겨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담겨 있는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절망스럽지만 가뭄은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손을 펴주신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이 작은 씨앗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었던 시돈 땅에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 작은 헌금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베트남 땅에 생명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기도해 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작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범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의 선교를 넘어 여러분 기도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씨앗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한 웅큼이 베트남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고 이 창원 땅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일세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첫 곡으로 준비합니다.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들으시겠습니다.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중에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가 있죠. 이 곡을 편곡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찬송가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그리고 남성의 힘찬 찬양으로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승일 자이안 오비 합창단의 찬양으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고요. 소프라노의 이연숙, 알토의 오경선, 테너의 은희원, 바리톤의 장성일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성일 자얀 오비 합창단의 찬양으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총신 카이로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신 카이로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를 들으셨습니다. 승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이와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편곡한 곡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많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몇 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지만 어디서 일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기회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사 오면 떡을 돌리기도 했고, 반찬이 남으면 나누기도 했고, 아이들은 같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물론 그 시절에도 불편한 점은 있었겠지만 분명 지금보다 사람 냄새는 조금 더 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노력하며 실천하지만 정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사람 냄새를 조금 더 풍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온기를 만들어내길 기대하며 6월 26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곡입니다. 오늘 첫 곡, 워킹의 기대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라이브 남겨주셔야 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빠지지 않고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기프티콘 미션이 나가고 있었죠. 매주가 아니죠. 매일 1부와 2부에 매일 1부 5시 땡, 2부는 6시 땡,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처음으로 문자 남기시는 우리 새싹 문자, 새싹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꼭 저 처음이에요 라고 남겨주시면 그분들께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1부는 이미 끝났고요. 2부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보내시기, 시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바로 문제 나갑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막내 아들,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 열두 아들들 중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데일리 미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12명이 쭉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막내 아들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12번째 막내 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요셉 아니에요. 예, 요셉 아닙니다.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 아니고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음원공장장 미니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해드리고 산삼스틱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로스 합창단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이동영 김윤희 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과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을 살릴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며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자 한 사람만 있으면 살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 저는 우리 진의 침례교회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손흥일 제독이 그 한 사람을 쓰임받았을까? 그의 리더심, 애국심, 헌신 다 소중하지만 손흥일 제독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손흥일 제독 아버지가 본정도 목사님이라고 서울 정동제일교회와 동대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회 의장,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그 독립운동가죠.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한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독립운동가로 애국운동을 하는 걸 손흥일 어릴 때 봤죠. 그래서 애국심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우러진 건강한 그 신앙을 갖게 돼. 그도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일 제독은 자기가 해군 참모총장이 돼서 보니까 병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정신무장도 있지만 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물자가 부족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육군, 공군보다 훨씬 앞서서 1949년에 군종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바로 손흥일 제독이에요. 군에.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출동을 하다 돌아온다, 육상에 있을 때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교회를 세운 것이 해군 진해교회. 통제부 발 앞에 있는 거 있죠. 그 손흥일 제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뭐 여러 사람 협력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일.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그는 늘 주님을 향한 일. 해군 참모총장이니까 맥아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도 수행을 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하는 그 과정에 그는 정말 링컨과 워싱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이 손흥일 제독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나침반과 같았고 망망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군을 창설하게 한 그 신앙을 창설하게 한 자기의 어떤 삶의 닻과 같은 앙커이라죠. 닻을 탁 내린 같은 게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보시고 손흥일 제독을 사용하셨고 그것 보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구국과 호국의 용사 정말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켜냈던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요. 남왕국이 유다, 북왕국이 이스라엘인데 그 드고아 주시의 목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일했던 데가 8세기 중엽입니다. 그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고 나라가 흥황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 아모스가 이제 그게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그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번영하는 이때에 도리어 장례식장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애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들을 경고한. 왜냐하면은 그가 던졌던 메시지는 너희들이 가진 자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뇌물을 줘서 그 재판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화로운 집을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배를 채우는데 하나 그 경고한.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만든 돌로 다듬은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과 메뚜기와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이 이 죄악을 심판할 거다 하고 경고했던 게 아모스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를 살 거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살 거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 24절.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든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라. 너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면 하나님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간다면 마치 맑은 강물이 흘러갈 때 그게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첫 번째 대상,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소외된 자다. 성경에 소외된 자는 사인방을 이야기해요. 가부, 고아, 가난한 자, 나그네. 그 당시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너희가 정의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일을 누군가 돌보고 할 때 우리의 첫자리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그게 첫자리가 되라고. 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살필 때 먼저 연약한 자를 살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고 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위해 정의를 세우시며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의 명령, 나그네,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소외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너희도 지금은 너희가 가진 자인 것 같지만 전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그네 신세가 아니었느냐.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소외된 자를 먼저 우리가 돌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요즘은 좀 우리가 수준이 높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 한 번씩 있어요. 막 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도 제 나이 이상 된 분들, 제 나이 이상 된 분들은 그렇죠. 중동에, 독일에 간호사로, 탄광에 정말 그 외학, 그렇죠. 그 달러를 조금 벌어서 집에 보내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환전하니까 달러 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참 무시당해요.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을 굶었더라. 그러면요, 먹은 게 많아서 그래. 다이어트, 팔자 좋은 소리야.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오늘 굶었다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굶은 거야. 불쌍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부러 안 먹는 거지만, 그때는 없어서 못 먹을 때, 그치? 안 먹는 놈들한테 거 탁배사가 줘야 돼. 세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건 내게 한 거다. 잘난 사람보다 부족하고 없는 사람 돌보는 게 예수님께 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발을 떨어진 거 신고 있다면 운동화 하나 사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가 바로 그거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안 돼.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 진정한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린 경건하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홀로 독야청청하는 거 그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보다 앞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 그게 경건이라.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소외된 자를 먼저 돌아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게 경건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외된 자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최소치의 원리예요. 이 최소치의 원리라는 건 유스투스 비비히라는 분이 이제 독일 화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생물, 그러니까 식물의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생물들은 좋은 영양소를, 생명의 영양소가 있는데 양질의 영양소보다 그 생물이 가진 부족한 영양소만큼 성장한다. 생명체가 자라가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세한 거는 김홍영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있는데, 근데 내 식물에 뭐 칼륨도 칼슘도 풍부한데 인산이 부족해. 딴 거는 100%인데 그게 한 30% 20%. 그러면 그 식물은 인산의 높이만큼 20%까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1940년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비 물통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리비 물통. 자, 이거예요. 이제 나무 조각으로 판자 조각으로 조각을 만드는데 이 나무 조각의 높이가 달라요. 그럼 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물통이 나무 조각이 높은 데보다 가장 낮은 만큼 그 다음에 다 흘러간다. 이게 최소치의 원리예요. 아무리 양질의 영양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 거기에서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리비 물통 같은 이 사회가 큰 물통 안에 이 사회라면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또 풍요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물통이 이제 만드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어. 건강한 사람도 있어. 돈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사회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사람. 이 사회의 건강도, 이 사회의 안전도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 그까지 채워진다. 그 다음에는 다 쏟아버린다. 근데 이것을 세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 구조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통과 절망은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토양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음소리 시대에 빨리 그걸 채워올리면 우리 사회가 그만 건강해지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글로 다 흘러가. 흘러가다 흘러가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고 안 되니까 돌을 던지고 뭐 이런 테러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하려고 하면 최소 약간 여러분 왜 사회복지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요? 최저임금 왜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시혜적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전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물통에 물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는 낮은 부분을 올려가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꼽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또 경건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주변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연약한 자, 고통당한 자, 소외된 자를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아모스가 외쳤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소외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그게 첫 자리다. 모든 사람이 적용해야 되지만 소외된 사람, 그 고통당한 사람을 위한 정의, 공의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뭐냐? 이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 그래요. 미스파트. 이 미스파트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 공정한 권리, 법적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스파트라 쓰는 건 단순히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에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가 그잖아요. 돈 없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억압이야. 힘든 것처럼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들이 소송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가 약자인 사람들이 재판이 송사에서는 공정하도록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는 게 이게 미스파트.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자기의 기본 권리를 찾게 해주는. 그러니까 송사에서 내가 열악한 존재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고 또 내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찾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미스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 언제든지 치우치는 공정하게 살아요. 공정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만한 사회라는 것은요 항상 잣대가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뭐 수능시험 열심히 주면서 갑자기 수능제도 바꾼다 이래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그 기준이 공정한 사회. 그런데 우리가 이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잠언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 이게 옛날에 이제 양팔 저울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추를 속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공평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에게 에스겔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BATH 밭이란 이제 도량형 재는 밭을 사용하실지나 하나님 이름 공평하라. 저는 우리 신의 집내교회가 교우들이 어디라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공정한 그죠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공정함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이 공정함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잣대,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가 말하는 공정한 잣대는 소외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2대1의 기준을 갖는 게 공정하다. 2대1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정한, 니나 내놓고, 가진 자와 내가 똑같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공정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하고 몸집이 작은 사람이 링 위에서 같이 그냥 막 계급장 세고 붙어라. 그게 공정한 거예요.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조그만 슈퍼가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장사를 하면 공정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배추를 1000포기, 5000포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슈퍼는 하루에 배추를 15포기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 경쟁에 누가 그게 비리가 있고 누가 뭐 압력을 준 건 없어. 이미 그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는 10시부터 문을 열게 한 거잖아요. 2주 4주는 영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2대1의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나도 계단으로 가는데 너는 왜 자꾸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 하노? 그렇죠?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계단으로 올라가자, 같은 화장실을 쓰자, 주차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 하는 게 공정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여러분, 연약한, 구조적으로 내가 연약한 분들의 배려예요. 그래서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장은 1.5배 되잖아요. 늘자. 왜? 휠체어 내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휠체어 내리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쓰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론 이제 별난 장애인들이 있겠지, 그지? 그런 분들은 좀 과도하지만, 장애인들 그런 호소에 대해서 우리는 막 무시하고, 뭐, 니나 내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잖아. 조금 믿음이 약한 집사님들을 보면 걱정하잖아요. 그게 공정한 걸까? 장애인은 장로잖아. 그럼 다 장로의 빚이. 그렇죠? 아, 장로 못해 먹겠네. 힘드니까 장로요. 장로도 설렁설렁하고 뭐 그죠? 살랑살랑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게 무슨 장로야? 그러니까 욕먹으려고 장로하는 거고 힘들려고 장로하는 거고 맞죠? 그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의는요 기준이에요. 기준. 뭘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올바른 가치관 기준인데 그 기준을 2대1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면서 네가 2고 내가 1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 공의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 그래요. 이 체다카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체다카 무슨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스파타는요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올바른 가치관 기준이라고 한다면 체다카는 그 기준에 따라 억울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체다카라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스파트는 마음속의 저울이다. 마음의 저울이 기준이란 말이죠. 체다카는 그 저울을 사용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체다카는 기준이고 미스파트는 공의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정의를 외친단 말이야. 장애인을 도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떠들고 떠들고 그래갖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체다카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거 공허한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이거 이런 사람을 죽은 믿음의 사람이를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이제 몇 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쉬운 구절이니까 한번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참 읽다 보면 내 혼자 읽더라고. 내가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고파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처럼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욕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을 하는 거야. 야야야 잘 먹어야 된다. 좀 잘 먹어라. 아 춥네. 옷 잘 입어라. 그래서 옷 한 벌 준 적도 없고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우리 내하고 대학 친구인데 참 친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는 10년 만에 만나도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오래 이제 인천에 사니까 전화가 왔어.

0: 이 이야기 뭐 딴 이야기다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말 잘해줄게. 기도해주겠다는 걸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 나중에는 이제 그에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예측이 많았어요, 삶에. 그래서 일본 가서 고치고, 뭐 돈은 좀 있고 이러니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하면서, 그래, 힘들지만 용기를 내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먹기 싫어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가 나하고 친한데 정식을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들 그러면 안 된다. 잘 먹으면 건강해보고 이기는 거, 억지로 먹는 거, 마치 먹을 수가 있어야 먹지. 근데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맞네. 아니, 누가 먹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지. 약도 먹고 건강하다는 걸 알지만, 암이 돼보세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게 먹여집니까? 근데 그래도 드세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원론적으로 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다. 너는 행함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행함은 부부예요. 한 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네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을 한번 보여도 나는 행함을 통해 내 믿음 보여줄게. 뜯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믿느냐? 잘하는데 귀신도 믿고 뜯는다. 하나님 있다고 입 빨리 막 한단 말이야. 그 귀신도 아는 거야. 니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뜯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그러면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저도 평생 교회에서 보고 저도 뭐 이렇게 오면서 잘 살아졌어요. 교회도 부유해졌어요. 근데 진짜 보면 그치 우리는 너무 똑똑해. 제자 훈련까지 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해. 목사들도 너무너무 똑똑하고 성경도 잘 알고 뭐 신학적으로 좋아. 근데 옛날에 좀 엉터리 설교하던 그 목사님보다 과연 영성이 살았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NO!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냐. 우리 나라에서 아니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15만 원도 줬잖아. 전에 몇십만 원도 받았잖아요. 나는 손자까지 있으니까 어떨 때는 75만 원도 받아봤대. 그치 나라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조국 사랑합니까?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지 살만 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모하는데 그 첫 자리 내가 손흔이 돼야 돼. 내가 모르드개가 돼야 돼. 내가 엘스더가 돼야 돼. 내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너희가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해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열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피아워십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통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 라이브였죠.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야죠. 자,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요셉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죠. 예, 몇몇 분들이 요셉을 막내로 생각하시는데 요셉 아니고요.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예, 11번째. 아, 요셉 아니고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세 글자.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의 이름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우리 하나 되어 들으신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갑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레이스 미션 김창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저는 현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레이스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대안학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에 위치한 외토 기독교 청소년 수련원에서 정말 십수년간 매달 그러니까 매달 한 주 정도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목요일 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새벽 3, 4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십수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이 삼가면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 뒤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서 저희 수련원을 끼고 있던 양쪽 제방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들이 다 밀려와서 이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지금도 수련원에 일부러 놔뒀는데 물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까지 찼다는 선이 요 정도 차 있습니다. 건물 전체 물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으로 남겨뒀는데요. 그 안에 정말 저희가 했던 책상, TV, 뭐 음향시설 모든 것들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막 뉴스로 저희가 알던 그 공간들이 막 나오니까 저희가 찾아가 보았는데 차가 처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진흙 토사가 다 덮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에 모든 물건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처음 볼 때에 거기를 온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철거가 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지체들 안에서도 거의 뭐 지배적인 의견이 철거가 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오늘 다시 오셨어야 되는데 강성의 전사님 또 저희 지체들 몇몇 안에 소망을 주시기, 소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곳은 철거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정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말로는 못하지만 눈빛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3시부터 왜냐면 낮에 그때 너무 더웠어가지고요. 새벽 3시부터 오후까지 모든 것을 손으로 다 치웠습니다. 진흙을 다 걷어내고 저희 다음 세대가 두 달여 정도 치웠는데요. 버린 폐기물 양이 80톤 정도가 됩니다. 예, 다행히 저희가 폐기물 버리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톤당 정말 30, 40만원 싸게 해서 그 정도인데 저희가 다, 이 외투 쓸어내는 내부 사정상 이것들이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일체 정부의 지원을 받지를 못했는데 다행히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철거, 그러니까 그 폐기물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공간을 두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겨울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저희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히즈엔즈라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서 정말 저희가 이곳을 복구할 수 있는 꿈을 품게 됐고요. 마침내 이 복구가 완성되어서 어제 저희가 다음 세대가 함께 가서 처음 하나님께 감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정말 듣고 제가 놀란 게 저희가 전사님과 함께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성의 전사님이시죠? 아, 저 방송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방송을 듣고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정말 제가 이 일을 지금 두 달 반 정도 매 주말 금토 또 목금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새벽 6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뿐 아니라 이 스케줄이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한 가지만 간증하고 싶은데 저희가 생활관에 이런 문들 있지 않습니까? 문들이 다 훼손이 됐어요. 근데 이 문이 갈아야 될 문이 18개였거든요 그리고 입구문까지 20개를 갈아야 되는데 지지난 쪽에, 그러니까 오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문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즈엔즈 분들이 다 만들어주시려고 했는데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희를 그냥 예전 졸업생의 부모님이셨는데 인근에 오시다가 한번 들르셨대요. 그냥. 그러니까 잠시 들려주셨는데 뭐 저희 뭐 도와주실 거 잠시 도와주시다가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둘러보시더니 문이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만들지 못해서 뭐 커튼이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더니 줄자를 딱 꺼내시더니 문들을 다 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들을 후원하시는데 그로부터 한 주 후에 정말 이 유리창 하나 달면 돈이 5만 원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완전 새 문을 18개를 갖고 오셔서 인부와 함께 직접 오셔가지고 그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문들을 깨끗하게 갈아주셨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하루만 늦었어도 이분이 마침 제가 그때 외토에 있었는데 외토에 없었다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가셨을 텐데 하필 제가 그 타이밍에 있고 하필 그분이 그거를 보고 가셨고 또 하필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문을 하려면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또 돈을 후원을 해주셔서 창문 달린 세 문이 그래 저희 아이들이 어제 오더니 선생님 이 문 저희 부산 때가 만대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산보다 더 깨끗한 문이 달렸다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사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참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그냥 철거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희 다음 세대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공간을 주실 수 있는데 왜 소액 새 공간이 아니라 이 외토를 고집을 하시는 걸까라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토를 섬기는 가운데 두 가지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섬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단 한 번의 예배, 한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이 외토를 1년간 이렇게 복구하고 모든 재정이 투입돼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딱 한 주 예배 드리고 이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또 비가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 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고백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제가 그냥 레마로 받은 거죠. 정말 어떤 수고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피아노만 평생 치고 컴퓨터에서 음악만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어젯밤까지 노가다 왔거든요. 노가다 하는데 온몸에 상처고 너무 몸이 힘들지만 사람들이 저거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냐고.

0: 이 기쁨은 저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는 무대 위에서 피아노 치는 연주만 예배인 줄 알았지만 이제 저의 삽질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배장판도 그리고 벽을 긁어내는 모든 일들, 오물을 손으로 집어서 치우는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기쁨으로 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어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향유옥합을 기다리고 계시고 깨뜨린 향유옥과 같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헌신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세상 논리로 보면요. 뭐 유튜브는 몇십만 조회수다, 뭐 몇백만 조회수다, 실버 버튼이다, 골든 버튼이다로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이 모든 사옥을 통해 전파되는 방송을 통해 한 명의 영혼만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던진 수고와 헌신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로맨스 때문입니다. 막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말 맞죠? 이 한 번의 헌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장대야, 이 십수년 동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외토, 정말 어떻게 보면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이런 곳에서 그 강단에 올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를 써달라고, 또 하나님 어떤 정말 고아인 친구가 있거든, 아, 왜 나는 아빠가 없어요?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막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아이들과 주님이 나누셨던 로맨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로맨스가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버리겠니? 나는 그 로맨스를 추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나는 이 아이들과 이 사랑의 로맨스를 만들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다양한 성전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그 허름했지만 24시간 동안 드려졌던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듯이 저희 외토를 추억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비즈니스 논리로는 여러분의 수고가 다 계산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한 낙심한 영혼이, 정말 목숨을 끊겠다고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원국 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와 나눴던 친밀한 교제들, 사랑의 로맨스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여러분들의 발길은, 여러분들의 손길은 그 사랑의 로맨스를 중개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고맙다,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하늘의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많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너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 지금도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그레이스 미션 스쿨 김창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 달빛 마을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하신 후에 미량 마마클럽 발대식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미량교회에서 미량 마마클럽 발대식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의 불씨가 이 미량 지역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해주시면 우리 미량 마마클럽이 더더욱더 기도로 뜨거워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많은 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말 이번 주까지 제가 한 번에 또 모아서 선물을 한 번에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6월 말, 6월에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 중으로 아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도 발표를 해드려야죠. 오늘 퀴즈, 야곱의 12 아들들 중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내 아들의 이름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베냐민이고요. 배 아이 안 됩니다. 예. 아이 안 돼요. 배 어이. 베냐민. 이렇게 정확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정답자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켈리 윌라드의 찬양 듣고 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네, 창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시면 관련한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A4용지 2장 분량으로 7월 24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분들의 수기 공모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크룩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장이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고통과 연민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같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이들의 아픔과 상처, 이들의 고통과 고민을 이들과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싶은데 아무도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길을 잘못 선택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목자를 제대로 만났다면,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슨 말입니까? 길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길을 선택할 사람들은 많은데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밤하늘에 쓴 러브레터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970년과 80년대는 포크송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통기타를 치면서 마치 포크송의 가사는 마치 시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참 작사 그리고 작곡을 통해서 참 통기타를 치면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화려한 조명이나 뭐 빠른 댄스곡보다도 천배만배 나았던 시절, 70년대, 80년대의 포크송 시대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보면은 언니언스라는 듀엣이 있는데 남성 듀엣이 부른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할 때 종이 편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들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 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적이고 또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있는 포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나대회 때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아름답고 달콤한 정말 감미로운 편지와 같은 그 언어로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가서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노래, 사랑하는 편지와 같은 노래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이 아가서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아가서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남녀간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보낸 이게 사랑의 러브레터, 거룩한 러브레터가 바로 이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아가스 3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 떠나는 신부의 애절한 노래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마침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신랑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찬 것이 또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별이 반짝이는 밤에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꾹꾹 누르면서 썼던 그 낭만의 편지, 종이 편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의 진실과 진리와 사랑을 이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못하여노라. 아멘. 여기서 밤이라고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 방황,

이런 것들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자리, 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성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가 무감각하고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있는 이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영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도 찾아되지 못하여 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상실의 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어. 그런데 아가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리했으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니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았어. 막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자마자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경계를 넘어서다, 완전히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통과하는 위대한 영적 전환의 순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경험한 거, 나름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답인 양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의 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썩은 동화줄처럼 엮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험, 내 신앙의 경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내 한계에 다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포기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밤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밤을 해결하려면 내가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발부둥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 1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때서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깜깜한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과 내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빚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다시 만나주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주소서,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가면서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 주님의 맹렬한 사랑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 신부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먼저, 언제나 주님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주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늘 내 곁에서 고요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빛이 흐르는 고요한 밤에 나를 향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주님의 그 눈물 젖은 그 편지 아가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기뻐해 절한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한없이 그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또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수치와 타락과 그리고 상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서신 눈물 젖은 러브레터가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스가 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것이 한 통의 편지처럼 우리가 이 아가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고백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로 시작되는 이 신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편지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글은 전문을 다 읽기도 전에 신랑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게 된 신부는 다시는 신랑을 놓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언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4장을 꼼꼼하게 이 4장의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네 이는, 3절에 네 입술은, 4절에 네 목은, 5절에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산성 같구나.

이 말씀이 신체 조목조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쁘구나, 몸매가 날씬하구나, 매력적이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육체와 영혼은 타락하여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종목종목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네 자신조차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 아가스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가스를 펼치고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었지 않겠습니까? 고대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있는 신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닙니다. 그런 단서는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다가 돌아온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옷을 다 입혀주시고 네 과거의 죄, 네 현재의 죄, 네 미래의 죄와 모든 네 슬픔과 네 고독과 네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하다 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네 흠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흠이 없구나.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이 너는 흠이 없구나,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사랑아,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먼저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사랑, 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오직 그 사랑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에게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신랑의 이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흠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은 모든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극찬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왜 잠겨있고 왜 덮여있고 왜 봉해져 있을까요? 사랑하지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주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짓밟으며 지나가는 길가에 핀 꽃이 아니란다. 오직 나만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동산이며 오직 나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봉해놓은 순결한 우물이요 샘물이란다. 오직 나만을, 오직 나만을이라고 지금 봉하고 다 덮어놓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내 사랑아,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처럼 잘 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진솔한 고백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강건하여서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신부야, 너는 흠도 없다 점도 없다 이렇게 불러주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신랑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에게 최고의 로버리터를 받은 신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상태를 알고 한없이 그전에는 움츠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나는 흠도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서부풍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즐겨 부르는 복음송에도 동남풍아 부르나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북풍이 불고 차갑고 매서운 북풍이 불 때도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풍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연단을 말하는 것이 북풍입니다. 반면에 남풍은 위로와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신랑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삶에 고난이, 북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또 축복의 남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0: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꽃이 흔들립니다. 꽃이 흔들리니까 꽃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위로의 바람을 통해서 내 삶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지에 흩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향기를 날리면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야, 이 당당하게 그리고 날마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랑, 아가스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태풍 같은 인생 가운데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그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바람 같은 강력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내 주님을, 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과 더 깊고 넓은 사랑 안에서 내 삶의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 꽃이 먼저 찾아와 삶을 흔든다는 진정한 설교의 말씀의 목표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마침내 신랑 되시는 내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써보내신 그 눈물 젖은 러브레터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십시오. 밤을 지새우는 행복한 그 영적인 추억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있을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0: 네.
1: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0: 네,
1: 그런 현장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1: 네,
0: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 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0: 네,
1: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 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그러니까
1: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0: 네.
1: 그 와중에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0: 네,
1: 이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0: 네,
1: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참 이런 협력 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1: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인이 아니냐, 이게,
0: 네,
1: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0: 네,
1: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0: 네,
1: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0: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네. 접경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예, 유엔 재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1: 네.
0: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렇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 얼마나 흘러들어가는 건지, 이런

0: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는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그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예필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에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구분기를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 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요. 야곱의 축복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온전히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어라.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을 만큼 화가 나면 그땐 100까지 세어라. 뭔가 김이 팍 새지 않나요? 근사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이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번까지만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폭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죠. 오늘을 잘 참고 잘 인내하셨나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첫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참으린 세 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남보다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회사에서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하지만 내가 참는다 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야, 너 왜 병들었냐? 왜 약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인내의 인자는 그 삶에 비하면 정말 인내라는 말은 꺼내기도 부끄러운 정도 아닐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이 찬양 가사로 살아가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은 작곡가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도 은혜에 관계된 찬양입니다. 신승희의 잊을 수 없는 은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요.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의 잔치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든 일곱 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일곱 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던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일곱 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세에게서 두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일곱 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해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윽고 온 세상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5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이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한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에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투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또 채워져가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어리지 않은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거겠지요. 오늘 더욱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지요.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자신을 지키시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조금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주 예수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김루고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

이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달빛 가스별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별 진행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His Plan의 Need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현의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 그 염려하지 말라 찬양 그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오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 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드레벨 갚아 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조수아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 아 좀 더 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 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형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조범진,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중현의 달빛가스펠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없이 다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공한시 41초에 501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구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찬양 들으며 주춤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7282님, 계속해서 창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01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 늘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5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영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영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호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호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호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과 연화대네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주신 그 분의 8510님의 신청곡 제목에 맞는 찬양입니다.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에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종미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 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치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러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기어코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거스리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되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예,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 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끼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자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끓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이 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 상실 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

꿈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6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 올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의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티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티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티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에서 온 형제가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홍 형제 목소리로 그 마음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1: 네.
0: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1: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0: 딸기 농장이요?
1: 네.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닝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보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0: 네.
1: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 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1: 네.
0: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1: 네.
0: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0: 네.
1: 많은데요. 그 한 20년 동안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네.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0: 상하 흠도 없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0: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0: 네.
1: 한철이잖아요.
0: 네네.
1: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네.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야오닌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기관과 현지 업종의 예,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줬냐.
1: 네.
0: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저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0: 네.
1: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

0: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0: 네.
1: 딸기 딸때막 주르르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0: 네.
1: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라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1: 네.
0: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뭐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1: 네.
0: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0: 네.
1: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1: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때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0: 네.
1: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0: 네.
1: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0: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1: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 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0: 네.
1: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0: 네.
1: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0: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0: 네.
1: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0: 네.
1: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

0: 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났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0: 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아,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이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쫙 그 멘델스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인이, 오르간이 주인을 만나니까, 이 곡이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모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주인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음이 다 살아나는구려. 여러분,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꼬이고 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하구에 가본 사람들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그 배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속 배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었듯이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됐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데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해서 14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갈빗뼈를 꺼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발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 클로로포

소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됐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노 선율과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찬양입니다. 한부영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으로 의정부 기독연합합창단의 성가곡 들으실게요. 성령의 힘으로.

미식축구는 워낙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튼튼한 헬멧과 여러 가지 부상방지용 장비를 갖춘 채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방비도구란 하찮은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의리의리한 장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뿐이지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 22절. 어떤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걱정은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새로운 생각들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 의심과 시련, 염려의 때에 저를 위해 항상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걸었어야지 라며 훈계하고 지나가 버렸고, 도덕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굳게 먹고 헤쳐나오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까지 늪이 차올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뭍에 서 있던 한 농부가 단단한 밧줄을 던져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 덕분에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구원의 신비도 이와 닮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력 혹은 대단한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성과가 아닌데요.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밧줄을 던져 값없이 건져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삶의 무게로 낙심되고 있다면 나를 향해 내밀어준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연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연수는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의의 고난으로 인한 연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빛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지기 때문이지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이 힘겹지만 주님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오늘날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아닌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셋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넷째,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여섯째, 자신의 잘못은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한다. 일곱째,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정동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샤론 이야기 일부. 안녕하세요.

우리 중 대부분은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울 때 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샤론 역시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그러한 장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안식처는 연약한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0: 우리 딸 어딨어? 나와서 반겨줄 줄 알았는데.
1: 아유, 또 꾀병 부리면서 누워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없으면 심심한가 봐요.
0: 많이 아픈지 알아봐야겠네.
1: 그렇게 애를 부추기지 말아요, 제발. 저 애는 내 인생의 형벌이야.
2: 셜리, 애가 열이 펄펄 끓어.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 숨도 잘 못 쉬어.

0: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린대요? 에디가 차 안에 혼자 있다고요.
1: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0: 지금 의사가 여기로 오고 있네요.
2: 저기, 따님에게 긴급 기관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따님을 잃으실 뻔했어요.
1: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2: 연소성 소아마비 때문에 근육이 수축돼서 호흡기에 마비가 일어났던 겁니다.
0: 소아마비요? 아니 그럼 제가 마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2: 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철제 호흡 보조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0: 절제 후 보조장치를 달고 그 병에서 고통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세 번이나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1년 동안 매일 부모님은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제 10살 난 오빠는 차에 홀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오빠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됐고 저를 미워하게 됐지요. 퇴원 후에도 제 목엔 여전히 기관 절개관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에 있는 게 신이나 정말 좋았지만 이후 그간의 모든 고통과 좌절감이 다시 끌어넘치기 시작했습니다.
1: 아파요, 엄마.
2: 그러게 내가 이걸 치우는 동안은 움직이지 말랬지?
1: 엄마, 왜 사랑으로 날 바라보지 않고 벽에 걸린 그림을 모두 바라보세요.
2: 네 존재 자체가 내게 고통이라 그래. 끔찍하기 싫다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두 번이나 유산했었어. 왜 그 아이들은 모두 죽고 하필 네가 살았는지 모르겠다.
1: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2: 입 다물어. 입 다물랬지?

0: 그것이 어머니의 학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의 미움도 더욱 심해졌지요. 아버지는 직장일로 늦게 귀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학대하시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런 제게 유일한 낙은 가정방문 교사이신 한 훌륭한 부인과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 선키스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샤론이 선생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0: 네, 샤론은 참 쾌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머님.
1: 네, 그렇죠. 아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만큼 좋은 애를 찾기도 힘드실 거예요.
0: 안녕, 샤론.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 그럼 전 잠시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샤론.
0: 샤론, 그런데 네 얼굴에 그 멍은 웬거니?
2: 제가 좀 조심성이 없어서요. 엄마 말씀이 전 늘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애 같대요.

0: 어머니는 제 몸의 모든 멍과 상처 자국에 대해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선퀘스트 선생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내게 전해주셨지요. 제가 8살 때 어머니는 에디 오빠와 저를 기회버스에 태워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전날 드신 술 때문에 늦잠을 주무실 요량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를 교회 보내주시니 정말 기쁘구나, 샤론.
1: 전 그 찬양들이 정말 좋아요. 선키스트 선생님,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기관절개관 때문에 안 돼요.
0: 침례를 받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야, 샤론.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1: 언제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죠? 남들과 다른 것이 너무 싫어요.
0: 하나님은 내 인생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셔.
1: 저도 그 목적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0: 샤론, 넌 글을 잘 쓰니까 일기를 써보는 게 어때? 내 아픔과 슬픔을 적어내려가 봐.
1: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2: 이게 뭐니, 샤론?
1: 내 일기장이에요. 내 사생활이에요, 엄마.
2: 말도 안 돼. 넌 내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어디 뭐라고 썼나 한번 보자.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꼭 입양된 아이 같은 기분이 든다. 뭐? 입양된 아이? 너 어떻게 감히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어? 이런 못된 거 당장 벽장 속에 처박고 다시 꺼내지 마. 넌 내 인생의 형벌이야.
0: 제 방 벽장 안에서 저는 몇 시간이고 들어박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오빠는 때때로 그곳에서 저를 찾아내어 어머니처럼 때리곤 했지만 교회에 꾸준히 다니게 되면서 변화됐습니다. 오빠는 기꺼이 제 보호자를 자청하거나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든 곳에 저를 데리고 다녔지요.

0: 저는 6학년 과정으로 입학해서 생애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훌륭하신 가정교사 선생님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에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를 집에 초대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금요일 밤마다 함께 보내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은 매주 주일마다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지요. 그 후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 주말마다 제가 자기네와 지내기를 청하자 어머니는 기꺼이 승낙해 주셨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제 몸에 생긴 상처들을 발견했지요.
1: 이 팔에 멍이 심하게 들었구나, 샤론. 이 어떻게 된 거니?
2: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요. 온몸에 상처 자국이 꽤 많아요.
1: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 게 분명해. 샤론, 저녁 식사 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거든. 너도 우리와 같이 하겠니?
2: 네, 아저씨.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1: 너희 부모님은 교회에 가신 적이 있으시니?
2: 아니요. 엄만 6살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싫어하세요.
1: 정말 안타깝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못 전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2: 아빤 할아버지 학대로 16살 때 가출하셨대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안 가셨대요.
1: 자, 모두 식사 끝나면 성경 공부하게 다 같이 식탁을 치우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자꾸나.
0: 저는 그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의 오빠가 밴드를 따라

순회 공연을 가는 바람에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주말마다 저를 집에 있게 하셨지요. 홀로 설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저는 학교 공부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사촌들과 함께 집을

0: 물어라.
1: 상처가 심해서 200바늘이나 꿰맸어요. 붕대가 더 필요해요, 엄마.
0: 네 아빠에게 가서 얘기해. 그리고 아빠 퇴근해서 돌아오시기 전에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놔. 넌 내 인생의 형벌이야.
2: 어머니는 가혹하게 대하실 때면 무척 신경이 날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비롭게 대해주셨지요. 저는 여름 내내 두 다리의 염증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 후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곪은 채였죠.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면 저를 도와 함께 집안일을 하셨는데 그 빈도는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3: 빨래가 다 끝난 것 같구나, 얘야. 학교 공부는 어떠니?
1: 전에 선키스트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3: 그래? 정말 잘 됐구나.
1: 셀리 이모가 전화하셨어요. 전 이모가 좋은데 엄마는 전화한다고 화를 내셨어요.
3: 그래? 이모랑 통화하지 마, 샤론. 내 엄마를 그냥 혼자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0: 지금 둘이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중이에요?
4: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0: 당신 또 나가요? 정말 지긋지긋해!
4: 상관없어! 내 여자친구가 당신보다 몇 배 더 나으니까!
0: 이 더러운 인간, 이거나 사자라!
4: 누가 할 소리! 당신이 내 조카랑 놀아라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0: 샤론! 어서 저 유리 조각들 치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넌 내 인생의 형벌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미쳐 돌아버리겠다.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때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시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시곤 했지요. 왜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0: 저는 1년 넘게 교회 가지 않았는데 친구와 더 이상 함께 주말을 보내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벽장은 더 이상 신성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밀실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또 다른 교회 버스가 저희 집 근처에 다니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를 그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1: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용서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0: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메시지는 제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괴로움도 포함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강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셨지요. 헌데 제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웠지요. 특별히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친구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볼링을 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2: 저 차가 유턴하고 있네.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다들 조심해요.
3: 괜찮아질 거야, 얘야. 목숨을 건졌으니 됐어. 우리 딸 괜찮아질 거야, 응?

0: 말하려고 하지 마. 내 아래턱을 철사로 고정시켜놨대. 곧 괜찮아질 거야.
1: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저는 얼굴 오른쪽이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코뼈와 양쪽 아래턱이 부러졌지요. 저는 네 번의 얼굴 성형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2: 오늘은 통증이 어떠니, 샤론?
3: 많이 아파요. 제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어요?
2: 아직은 안 돼. 하지만 꼭 다시 전처럼 예쁜 소녀로 되돌려줄게.
0: 너 아마타면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났잖니. 혼합세혈이 있었던 것만 빼놓고.
1: 저는 수술실에서 제게 실수로 잘못된 피를 수혈해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Rh-O형인데 제가 수혈받은 Rh+ 혈액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0: 선큐스트 선생님.
1: 안녕 샤론. 네가 가정교사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자마자 지원했어.
0: 선생님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1: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거야. 꼭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야.
0: 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지 않아요.
1: 아니야. 분명히 사랑하셔, 샤론. 언제 나랑 같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겠니?
2: 샤론?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1: 선퀘스트 선생입니다.
2: 샤론, 엄마 약 좀 먹게 주스 좀 따라와. 그리고 문 닫아.
0: 네, 엄마.
2: 넌 항상 아프지 않으면 상처를 입지. 넌 내 인생의 형벌이야.

그의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냈던 7개월 반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고 지루했습니다. 12주 후 제 턱에 설치된 철사가 제거됐지요. 어머니와 다시 함께 지내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만이 제게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비참해야 하죠? 엄마는 저를 증오하세요. 아버지도 멀리 계신데 제가 뭘 잘못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의사들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저를 사랑해줄 가족을 갖고 싶어요.

0: 제가 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의 폭력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드시곤 했지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1: 샤론, 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2: 아빠, 전 안 그래요. 지금까지 두 번이나 부엌 칼을 들고 제게 달려드셨다니까요.
1: 엄마가 정말로 널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2: 그래요. 정말로 저를 죽이시려는 게 분명해요.
1: 아, 집안의 칼들을 숨겨놔야겠구나. 내 생각엔 엄마가 먹는 약들 때문인 것 같아.
2: 그보다 뭔가 더 있는 게 분명해요, 아빠. 엄마는 항상 나를 미워하셨어요.
0: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한 잘생긴 청년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에게 유혹적인 말을 건네셨고 저를 더욱더 증오했습니다.

0: 아무튼 무엇인가가 어머니를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1: 넌 내가 특별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안 그러니?
0: 아니에요.
2: 여보, 그만 가서 자.
1: 알프레드, 둘이서 작당에 뭔가 꾸미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요. 그 돈 이리 줘요.
2: 우린 그 돈으로 말을 살 거야. 샤론이 항상 말을 사고 싶어 했고, 이건 제 돈이라고.
1: 내가 저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 그 돈 이리 줘요, 당장. 안 그럼 죽여버리겠어.
2: 셜리, 그 칼 내려놔!
0: 엄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1: 죽여버릴 거야.
2: 샤론, 내가 엄마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0: 네.
2: 어서 경찰에 신고해.
0: 네.
2: 어?
0: 경찰은 제가 짐을 챙겨서 신변 보호를 위해 친구네 집으로 피신가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난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지요. 죄책감에 이끌려 그리고 의사들이 어머니를 잘 치료해 주어서 이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저는 두세 달 동안 매일 어머니를 뵈러 왕복 150마일 거리를 차로 달려갔습니다.
1: 너 여기 왜 왔니?
0: 사랑해, 엄마.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1: 나에게 엄마라고 하지 마. 넌 내 딸이 아니야. 여기서 당장 꺼져.
3: 아유, 자, 진정해요, 셜리. 자, 이제 병실로 그만 돌아가시지요. 자, 어서.
1: 여기서 당장 나가. 저 애 내 딸이 아니야.
3: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직 많이 아프세요.
0: 네, 전 어머니가 좋아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3: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마세요. 잠시 동안 떨어져 계신 게 좋을 거예요.

0: 저는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이해를 달라고 부르짖으면서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아버지 댁으로 옮겨갔고 우리는 함께 깨어진 가족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이모가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침내 이모는 우리 가족을 묻고 있던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 주시게 됩니다.
1: 다음 주에 이 감동적인 간증의 결말에서 그 비밀에 관해 듣게 되실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샤론처럼 지금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든 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이윤정,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정운석, 이상헌, 번역 김성인, 극본 김일희.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샤론 이야기 일부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앞에 중앙교회 신현파 목사님입니다.
1: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하신 만물을 아끼고 잘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음파 음파 수영을 배울 때 숨 쉬는 법부터 배워요. 호흡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숨을 잘 쉬는지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가끔 세상이 참 미울 때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럴 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할 게 아니죠. 고생하고 있으니까 숨부터 잘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가장 중요한 걸 친히 주시는 주님. 우리요, 문제보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을 바라볼까요? 새어나오는 숨에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6월 27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숨쉬는 일로 시작한 오늘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수영도요, 팔과 다리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호흡이 꼬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숨쉬는 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막 앞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이 순간 잘 지나가시길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안녕하시길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토요일에도 찬양 신청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신청한 찬양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428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신청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아침을 깨우시고 부지런히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일 겁니다. 아마 7428님 조금 더 일찍 세상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매일매일 7428님이 만나시는 이른 아침에 풍경들이요 늘 찬란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행복한 토요일을 열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 모든 분들의 하루가 우리 742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0: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퀴즈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9절에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빈칸을 주의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아, 다 기로 끝나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어떤 기를 넣으셨을까요?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에 이것이 돈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이 힘이 넘치고 막 무엇이든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글생글한 얼굴 보면 이것이 돈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갑자기 막 생글생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생겨서 용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요.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보기 드릴게요.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네, 정답 맞춰주신 몇 분 선정해서 저녁에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뭐가 있을까요? 이 정답 중에 앞글자 단어에 힌트가 될 만한 찬양들을 보내드릴게요. 찬양 들으시는 동안 1번부터 3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으신 것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조슈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이어서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찬양의 제목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빼고요. 생명 맞습니다. 생명. 이 단어가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정답의 한 글자 같은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생기였습니다. 생기. 이 단어 넣어서 말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내셨는데 가장 심히 좋아하셨던 이 사람,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의 호흡이 담긴 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흩어져 제 삶을 살겠지만 지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편하다는 핑계로 불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소서. 가까운 사이인 만큼 더욱 배려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안에서 쏟아내지 않게 하소서.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하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드는데 이 기회를 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나 또한 가족을 사랑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루의 시간이 사랑을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아직 하루가 다 저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조금 쑥스러워도 말씀하시고 나면 용기 내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랑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요, 주파수 딱 극동방송으로 맞추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자신이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겉을 잘 꾸밀수록 좋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치를 잘할수록 좋게 보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그가 무리를 걷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익들과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이 현대에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가 마술을 행하거나 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박수나 존경,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고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부르며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 앉은뱅이를 고친 것은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큰 능력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또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세차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 큰 믿음을 가졌다가 무서워 물에 빠졌을 때는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정도는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체험도 하였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도 있으나 세상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많은 기적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며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니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뿐 아니라 그 광경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ABC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물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찾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신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에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이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과면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욕.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를 끝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다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광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이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에 따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머리카락 볼라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 생색내지 말라는 거.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더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수면,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야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붉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해

0: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들에 차려진 주님의 식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베세다 들녘의 빈들이라고 불리우는 그곳,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종일토록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그 들녘으로 나왔었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은혜가 풍성하였고,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귀한 말씀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의 집회 속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고픈 배를 채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종일 굶주린 백성들, 마을은 멀고 해는 니은니어 져가고, 어쩌면은 갈릴리 호수 옆에 베세다 들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걸린 선셋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땅거미가 저 내려오는 그 황홀한 빛에 배부른 상황이라면은 여기 참 풍경이 좋고 여기 카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베세다 들녘 빈 들판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배고픈 상황이고 먹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직면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빈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직후가 그랬었고, 물론 일제시대도 그랬을 것이고,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